차지 쇼미진 럭버드브나 리부가 대통령어링 하증거 판토지니드 무즈거 지긴 이나 천통화 니 멍치와즈거 쇼반데 멜리랑누급지거 쳇포라강리 통주거 곰시오니드 무즈거 쇼반데 멜리랑지 쳇존짐 호성 섬디안다 통이드기나 다척근 코르디가 판바등 차그독 척비니엔 칸다드고 제총아 송데등이 점는다드고 응응구이트거 간이인이나 상스쮸던조와 다 아주 니즈간 총기나 닌 하치가 디츠가능니 아주 짠데 셰라통고누가 디츠 예히즈가 니우크 흐치긴이나 슈그반데 예르릉누가 비그르 아니인이나 슈그시 시누가 비그르 아다 슈그반데 예라릉지 짜땅이드기나 리부가 드게들은 셰츠 제뇽던조와땅 아제미니엔 츠자 드니 예르팅게니엔 카잉 제총안주스니드무즈그르 아스민기나 슈그시사와 심지글이 히스토쇼와타나 슈그비 츠츠제빙오나 슈그시사와땅 아르궁미 츠츠라제빙오나 아르궁시시나 냥컴 츠츠이나르궁궁셰프 페니덴바인지테욘크

마울 비 문나 시바 김츠르 그 고름능 그 톨럽 토마즈그라 아르캅데 인디난 소르제 디라 겔거 김쿤다드고 하징근 코니드무르 게데 시바 김츠른 종철 로나 총이 시바 등업들나 다른 군스근 유기드기나 소르제 디라 게거 김쿠드드고잉 데디나 치니드무즈그라 디르답거 하마르거 샤이르간 소르제 디라 겔흐고 누가 니츠 요멜라 돌능 쳔부 이고니 루흐치글라 마울비 시비 니마리리가 오마가 통츠르 호신 드기야리 멍기와탕 아다 루흐치그니 니와르가 샤이게 니마리리가 오마가 통츠르 호신 아르가디야리 멍기니 마츠크 다 아주 샨슈 소 개근 디츤 토누가 시르 카르눈 셰프레 토르능 이고가 게데 다른 거 샤인데 소르디 디라 글고 누가 니츠트무 요탕나 아다 첼리 맘바 디데땅에 디터 카스비 주드 하증거 주즈그르 아르가모 인게나 아르겐트 코파샤노가 시바르 아 디롱오 코파샤 이드그난 소르디 디라 게케 달나 히스틴 텝스니 드모르 디스탑케 다른게 샤인데 코파샤고 누가 니츠트무 요땅나 디터드 소브지 데땅에 다 소르디 디라 아 디쇼라 게진드 코르탄 주잉 수르

0: 뭐가 청다 다조 아 검색 달리 되겠다 딱 마통스키요 아니옥진 연시샤와는 아더땅 담접땅 옹화땅 덴조니 아도이 스마라스과땅 담바땅 마샤지다 청은육진 다조 디능아 마르상완 지도노 잠부 떼이나요 아 청다 마통스 어단드난 도르디즈는 모자 송조 그때당나다 다가 아 저그찬니 니와즈난다 아다 청거 다가 텐탑즈난다 도디즈단 더모스 다다가 청거 리서 저와다 다가 이 공리 영양세고노다 맨친니 청거 텐츠급감니 지와일리다 다가 모초예 삼요 대동나다 다가든니 다 땅성거 청 아 다다가디 모촌 도디즈이나 아다 저거 찬니셀리송나 아주 워크 리그니가 나니다 땅성 유창글라카이나 초코강니 소르크 종이나 초코다 아 리조노르카 차레다나다 네청 대청 다청 근청 어떤 데모 로지그 이차는 안들까 통요 아 대동나 다다가주 아 워크사자니 인제나다 청다다 다가 다 공리셴노가 내청 디르스 저와다리 리더라다 당성 중국의 능크니다 야청도 혹시가 따르칩치가 아 디흐진카 그 당성아주 워크사자라다 아 야청도 감사통고다 야청디냐가 아르스코노다 다가 위성근역을까 그 냥덕노 아라스코노다 뜻 이토와지나 아르그리 아라가지 아르스코노 아르그지단 뜨겐적노다리 다니다 오크사자 로르 자츠와니다 아주 고청다 다츠 다 땅성가지 위성근 통고노 니청따라 통지 제몽 제뉴와서 뜬 이끼월 다 덕갑지가 다가 도모 따뇽노리 네청도 통나지게서 지금 산이 그 다와 그 지금 아 약게 그잖아 지금 땅쯤에노지 지셔고 땅성 총총을까 그 어떠모이노 덴존니다 고청도 통나와 그 고청 능거라 지게서 영 라가 그 딱만된 루치 지와 그 지금 자야 전부 아 다 고청 능나 영 또 뭐 지금 뭔가시 대동나 다다 그 고청 거기서 저와대 영 어 다다 그 지게서 지금 채토는 된다 니 몸지 있고 된다 또모가 와거다 곰신된 루다리다 어 다 그 저도다 쇼마리 다 위성산이 이제 나 땅마 이제 나서 다가니 라사된 고망고 고청도 다지다죠 란드사자니 저노가 어다다가 고청도 다리 다 땅성월도 다 다치부터 쇼마리 다 땅성 아다 라사조 이제 나라다 청거르스 저와 강인수 문소니 용노 청마대 돈이다 그게 다 땅성 이제 나다 청마루스고노다 자르크가 홍직스고노 땅성 땅럽그 흐치너가가 홍직도 고통조다 혹시 그저 가너 다 청아 마루 그르그들이 아 대동나 단단히 다가 홍치기도 호차들이 오촌도 디지 나처리하잖아 더 인조치다 근점 그 청리 아 근점 그 나나 서땅 이제 나 근점 아직 니오까 근점 마루즈라 근점 장카즈 대동하다 납속바 이제 나 그거 다가 근점 그 코아트 카크다 다가 청자기 아 근점 마루 그 청디냐다 다가 홍치스 건노들이 아 시지바르가 그 청 마루다 다가 그조다 사마사리라 안 롬보이티라 다리 뇽뇽리 맞디 통가마레 아 그조 이제 나다가 시지클 르소다 그조 아 냠조밀리테 나다 그조 아조타일리 쪼긴드그나 마레다 릉이다 땅에 시기시가 갑다일리 릉이달리테 나다 녀잡츠 종안 좀제즈 그 언데 갑다이 간나 갑다이 코리드게 송나 그조데 지가 답디고사라 아 담아토고 아준다 사긴여까 지금 좀고나 이나마나 지금 자지다 땅에 되게 쓰고 왔다 영 그가 가르납고 르그니 마시기니 담으스리야 대당하다 그게 릉인드고 땅하다 아 청포르다 쇼린드고가 청포르다 쇼린데 나처리했다다 그게 청포르다 요하다 롱우인 대당하다 요하다 롱우인노 디정식니 종에다나 교 옌 롱오더니 코리데나 청도 찬디글고나 말이 청아 쪼지드 말 그거 아 쪼뜻다 되게 된죠 대당하다 그지 청아 마루도 적금능 아직 어떻게 통는 말이 아 인된 것들 뜨가 어떻게 통니 그게 늑소도 못 청디 쇼라다 그거 사마쳐서 사그르즈나다 아직 공리시에는 그 철아 그르 다 당성 야그다 그 아 저시지 지르즈고노 철아 그르 치스스고노 디르스 저와다다 구리에서다 자크시나 빙간쟁고 어야 뜨쟁고라까다 저기 어떻게리스 있더니 청리 통 어떻게 다다 그지 갑다 있지 더무스리 덴로니 사마사고 지영 다가 청터 쪽에서 르게테나 사마가 냠테영 뇽뇽 뇽뇽리 통그리 아 대단하다 처리에서나 청다가 청포능아 드리타 조라 청포 첨보능아 뇽뇽서 샵니 뇽뇽서 르그니 도모아 또 통거 말이 다 아준다 산이 나들이 다 혹시 강리 강리 다시 그 샵다글리 통고 다 오마 쪽에서 지스고네 지금 아주 청통거 다 하라티 송나 지금 만나는 전라 녀들까 도모 딱더모 대노 답고다 닝게디가 청터주 낭제인리 르그네터주 낭제인지나 어 통수도 못 대존다 근점 정크가 청터 청적당 지금 다 청터 당모인 알아띠 손나 청다 찍찍 정크인 인독 찍찍 정희치니 그렇게 되면 청다 잠보도 인제나 근청다 잠보도 통리다죠 아 다죠 진된 거 좋다 일리 통나데 좋아데 요나 말다 좋아데 요나라 지게 찍도 있는 답고 그지 통나 말이 다 인치금 지 적금라 디나 아주 찍거지 그게 다 통그리 대당아당이 공리시에 꾸는 거 청통 찍고 청마 아 다다 그 자식이나 고조피스 거노 아 요랑아 쟁고 어디나 통교다 그렇게 그냥 찾게 지르고는 네 마시고 대당나 다가 어다 청포르트 쟁구나 통나다 요니게 종이다나 로카근게 종이다나다 디소 청문거나라다 추청다 산디글고는 말 아 담티에서 로카게 종이다나 로카게 트럭하게 아 다다가 청다 마르통가지 대당나다 그 청거 조안전조니 어 담모레지 그거다가 그니다 담모스 다시그리 대조니 따다가 시진니 따 납숙바가 통고노다 위스키스 건들이 위스키스 건노다 따다가 청거 따다가 능거 아 청치지게 토너시 아 따다 잼부터 따 찾으려더나 단 저르크 조고데 요너시 타나디 흥거 흥죽거라 조기와레스기와레 흥죽다 냐등 아 흥죽거다 가거라 조기와레스 되게다 청도 하르쳇츠 청 아마루치 아 대단하다 따가 시제반디 저탕카주 르그니 능니 다 아주 워크탈리 청직주 청춘할리 도모당마다 감사요사리 되게다 저속대 야르제 송구송구다 청통고노다 마르지크첼리 데이크레 되게다 다가 그지 청통고노 청근영아 아르코호스크레 어다 아르코호 통고다스도나 지그지니 마르바츠그레 니니 연된 요니 토수 톱 요니 지그지다 저스고너레 지 자름주 토니 어 도모가 저총능니 청다드게 통금 말이다. 다공리셨고 근청다 저아리 돌리 지 통고노마도 멍아 통노마. 다 멍아 통고노들까 랑랑한 거 초금하습니다. 녀그나나 녀오까. 대당하다 녀지 말아 봤어 그래. 대당나 대랑 초고야조 청 통고노 청 멍아 통고노 더디가 리기되나 다디가 하가서 응엔드루실 안 다가다 청자들이 가나다란 렌디 자면인가 디기다 세르크리야 되게다 청도 다가 능나 청체 토누 답거다 능아 따르항이 되게 통거래 따르항이 통나다 능가 청체도 냠조가 처제망하는 조가 어 디기 통수도 못지 대안전이다 셔제바가다 청통고노 와르가스 군들이 아 와르가스 군노다 다처레즈나 다다가 어르서가 통주 녀커크 능니 청 아터가 통근고 어르서근이 아, 다 알아서 그녀가 리톱치너리 아, 다 다가 사마 망아사니 청 망아 통니 대전이 그렇게 와 그 사 치사기니 놓다고 다 청도 감사 통니 도모들 다닥시가 당마 공내셨고노 위스키스고노 대티 나라지게서 아, 다 다가 청치도 토니 아, 그렇게 도모스리 아야 되게 다 다가 셔진이에서 당상 청달고노 점선 도모들 다 청도 리리 아 맨첸나랑 오쪼요 디캅스란 도디리 셰주셰치르타 단단히 청디 치산이 지금 맙시나 저랜다 영지 셰사면 주니 도모스리 대동나다 청디 냥아 아지 청스고노는다 자망 따브즈가 고기와 아 다 당상 이제 나다가 치다가 내청 크로 고고는 말 대나다 위성차가 그저 랑가다다가 내청다 동조가 늑소 놓답가다다가 청다 예와가르주체다다가 아르그지다 다가 안녕다 되겠다요 아리다라다 냥다 인제나다다가 안디 케와르가가 셰파땅이 송나츠레즈나다 안디 셔크니 서치그너레스키요 아 잉케크능니 차라다 랑니타무레시 리다라다 잉케크 타크르즈다가 서치그니다 무즈마리 다 아주 당상 중동스코노 아 다다근 이라키 타와 아 덴조니 타 알라포 타와 어단도모 종통게 자크브타니 아 다청근영아 알코호스 진단다데 아다등 르근다이니 도모게 냥도 꾸요너레스 드게다 다가 납숙바다 인치셴너르가가 알코호지 어다 냥도 드게 토너레스 대단하다 아주 위성완도 땅마르크다 다가 납숙고 아주 라뜩니 야라다 다가 납숙고 다 공리셰꾸노 야급다르칸 자와요니 토숙찬니 자그라 특니니 뜨무이노 답고다 아르그스꾸노 특혜다 다가 서치그니인 소고 아 뜨무즈레 대단하다 다가 잉케크 인지나다 공닝이셰꾸노 그 다가 근성 야크크 홍지구 홍지그지셰꾸노 어떠 잼부디냐 와인스크 다 와인스꾸노 홍지크루 말이 근점 마루가 청아라 와인스 그래 근점 장크가 청근영아라 와인스 그래 저거 찬니 근청근영아 와인더스 그래 아야 대단하다 디한천이다 청치 통부쟁구 디영아 위스키스 그래 대단하다 그저 청 저근영아 알코호스 그래 다 알코호 지리타조 처리하잖아 청아라 구그릴 때 다 주 처리하잖아 다 난거 청치라 구그리야 아 야스케 끝이 청치 거 지근영아 이촌스 이지르 이촌스 거노 주 디 차트 요면 데이터 기원을 에스 기원 대단하다 나다 당상 시르제니 인제나 와인 세르커리 드링크 세르커리 레커 세르커리 보토 세르커리 스피리츠 세르커리 다 청하다 뇽 남아나 소요 되게 다 청거르니 크시 그따리 오늘 저라다 당상 아 청와 급에 다 그 통주대 건고마이게요 왠저제나 저 사강스 히제나 사강나니 청 통초 맞고도 축친 거고리 사강디 능니 청 통주 그 축친데 메나 디능니 청 송축고 말이 디능니 통축고 말 아야 덴로니 청 요게 송나 로니히 담바 마윈나 청 종고 말이 아 저다가 총라능아 송의 청 요걸 타조 내가 저 옛남나 저다가 안디 토탕럭 치라 띠다던 저 로니히 외요 까메 그때 다가 담아토디 청 통고 좋고 말이 되게 다 청가 너빠 찹치노 되거라 총기 와리 아 대당나다 야게 인제나다 청근영아 저스고노 다들이 단데 인제스 그 그치 저스고노가 야가 청근 다가 이긴데 인제스 그 동마 아 다 그치 자구원스고노다 아 그저 인제나 야가 로지가 땅니다 아들 그 이기 응아시오 리베크 다가 파글라 카티조노 텐스키오 디나나다 다가 저스고노 이긴데 요시 아 디마츠피 청 냐주가 다가 아 럭츤다 타와급에 잠릉 용조나 요요사르데 아 다가 중군데 아터그치 응아히엔스교 아 데브진데 주 원나라다트레 오크소르크 로르지나나라다가 청가 방마가 다근 접시에 로르지나 요가제 테나다나 방마요나 나다다 청적당 누구 흔히다 희가지 아 청적지구가 방마다즈나마르토 방마 크레요노마르 테노타그다다가 청데 아 로지 텔리송 다 나무니 요니 그렇게 도무진고 대단하다 다 그 청대 섬제즈 그 어다 다 그 청대 적지고 저던 거다 저르라 흥토니가 조시 아 따다 찌르랑 그 저기 다 그 찌루다 통기 와르다 나무이나 찌루다 통기 와르 때다 아직니 아주 찬르란 듯다리다 네게 딱셰리송나 다 나나 어다 다 그 청거 질스고노 이촌스고노 어다 진저다 그 징예송다 따다 땡케요 대단하다 당상다 청근 영커즈난자 청처즈난자 다다시 꾸누고 이촌스 꾸누고 쳇대디다 땅다 다가 청거 가츠다 새끼와 대단하다 가츠다 다가다 이촌스 꾸누 청처즈 꾸누 대디다 땅다 자차가 처무 승거 아 대다기와 아 되게 다다가 저땅에나 아주 다가 아 다녀가 통나 꾸누고 다 당상 아주 청거 대인제즈가 다다가 또 접쳤전 또 안압쳤전 다디나 남아나 소요가 대당하다 뜨잼부터 지게서 다 청치 토누쟁고 인스키요 다가 청 아주 녀가 통나 촌우가 가르쳤다 아 다다가 또 득쳐 영나다가 디는 거 가르쳤다 야차가 다 득쳤어 거네 어야 다 당성 다가 야이크 디나나 두 두지 이렇게 뒤져 쳇다모자 다다가 야이크 녀한테 이렇게 저거 대초 오스케가 다가 찰나모 렘반렌루 다들이 인조 쳇들이다 나다 청근능나라 다다가 쳇득득 쳇디능나다 청실 그 야차가 득지선 나잼보다 녀가 통나 만노르스기와 다홍우가 그다다 초아스기와 아 데드니 다가 청칠다 다가 지게즈 지 두득제티 나라 지게즈 투니 도모라 양 청라라그능나 요스기와 아 다다 청 젠다 통나지나 다시기다 사우 히저 아 헌적제나 청아 아터크 가니 도모이나 어다 청거 두다 마무 쟁구다 통난도 금액금 아 그게 조아대 용금액까지 어다 다그 비치고 통고는 된다 더모였나 다그 또 아뜰까마금 되게 다 다그 아주 공리시했고 누가 아다 다그 근점 그 청장부 내고라 도지가 마무라 되게 다 당선 아주 청거 돈지 있고 누 청막이 다 다그 담비글라가 두 참모진이라가 뒤져 아 근청도 주인지나 근청 가루 쟁구 거지가 두 섬잠무면티 오는 말이 아 되게 다 청대 아뜰까 가당나 아 당선 꼼치가 능하라 청시죠 되게 다 다가 저제니 당선다가 아디 고청 다 피직스고노 고청 잠보디노니 다가 아주 즈카즈게 요카지 데이터나다 다가 아 녀라라 당선 아 청타 통문이니 내거가 그게 청타야 야키제나 고미고니 양타모야가 요카지 데이터나 뜨잠비디 통마트위 데이나 그게 다 다가 청타야 통난도 조안양난도 뜨잠보디 어다 어청 쟁구띠는가 청치 쯔게즈래 요크 마저게 청치 그 특연스 이진래라 더모래 요크 어떻게 다 당성 와크다 총알가 그 녀탐칠라 골무자 요크 쳇다 나만아 초소기 와리 아 디안치니 다 다가 청근능나 야차그 다가 던치 동아기 연치나 다 저래 다 녀가 통년 말이 딱 시그 상주거든 あ、たたじ、あ、メンチグラカクゴのチグチンスコのお、たたり、たチョンチッタリ。で、だな、ティタダがゾダンディ、特製イチュラスコタタカゲイコか、テノタグダ、ジュシャタンガチャントンジュティ特製とかメノジャムセナ、カガナンガチャンチクワカ、セタダが、トモズがトンギワマ。で、だチョンチッタチャズレタダ、だかが、あ、ソンボニドノグン、バタタタムチクタ、あ、チャズゴナ、ジャウジンサリダ。 아그금바차도 있고 센족살이 되게 다다가 아주 로콜라카나 차선요노 아다다가 선버다 아주 저스고는 시중요노 전부 다르가 아 창치카가 지대당하다 성막을 논조노라 아다그 창치카가 다 쏘기요살이 어다그 실릭소르크샤나도 대당하다 창치다다 도무진스코크다 청근능거다 니 꼬니샤노 따르다다 아 쳇다 야차가 득지 던지 야치지샤코노
1: 어 청치디 쳇들이 대당하다 청치디 야차가 급적 고르거 라 정총 엉아 왔던 리타조다 능나 차하치 메시 다 청치는 오모 연습기요 되게 다 당성아 주 찬리거라 되게 요사리 찬리거 럭센다 종대 땅에다 아 청적너가 다가 청치디 차라 랑땅에 야차가 급적 고릉아 종총아 쟁구 랑땅 된조다다가 아주 꼼치라무 된조니 한독과 다 커와라무 뜨무능아 다가 청하라 차라시리
0: 어떻게다 종교니 도무가니 땅 요사리 아 대당나다다가 청거다다가 아 어쩐 단조 당상가 청아자리시나 도모스 대당나다 청데나다 닝에다다가 판토요나 어리에다나 공니치 오거소르가 종거다다가 연락제비 용무디와 자거르가 종르리자다 아주 콩트소리 대당나 내티나다가 메그 줄 암바르초 대존이 사마지조
1: 아리다라다 안다모가 깨뜩쟁가 까자치기요시 아따도 워크기 제나 쳔모즈레자 청망용 쳔좀 통나 판톡식쟁메스기요 다 청스코노다다 아 다 당성 아지뜻고가 청용용즈 통나와 그다 조 팬너리 녀마리레 청직직먹지 통지뜻기요 다다 정모세지나 아 까자들 까지게서 아요템레스기요 청도 쳔던 거 나다 판톡 마톡도 쳔서 랑가 즈불라 팬메펜스기요가 아즈볼라 팸메팽가 쳇득그니숑가 내숑기오카메크 뜻다고노 뜻치그리 덴로니 아른게 쳇득그런가마는게 뜻다고노 다리 데이당나다 쳇레즈나다 아지스 쏘당네 아른게 셰바당 송나라다리 다 청망아 통고노 데조니 다근디 더모그낭니다 쳇득통니 더모라윤 청망아 통고니 영 다그 쳇즈고너레 다그 아 쳇랑고니 더모라 요스크리 어야 대단하다 리점디가 차상 차와가 안디르다 랑키가 소소치우가 똥마톤나다고 또 타치기다와가 다시주 시가무레 아 리더라다 깡타르짱다가 아 당성가 찬르거라 청통나 판통메커 송기요 어야 단다 럭셰딩 이따 삼기요 대노다고 아주다가 종르그나라다가 청더 라루 동국은 대야라 라루 니와근 대야라지 어따다가 그게 니무데 있고 셀리 종노다고 처레즈나다 청대 식은 잼기와 아 따즈다가 저쪽 당내라더므 아 청자즈레 뜻즈다도 녀지기지와 그다 녀 지지 마지기 젤리 종네 또 못 쓰고모 대노다고 따즈다 청통준데 식은 잡잡이군이 또 못 쓰 아 대노다고 따치레즈나 청르근다 수 그게 처스가 판통 맨날에 있다잖아 청르근다 말아 통이 송나다 다그 이촌스고노 다 공내셰고노가 젠저 청근한 거 청실 아 영나 아적 영질 어 따다시레즈나 다 코가 말아 송나다 침박은 니스다 그게 침박이다 그게다 와크시근 저토그맥스고게 침바데다 아틀 거 눈이 그게다 모생 다 당럽 그 찬르 그 셸리 송나 어 따다가 청체다 다 침박은 니스다 다그 당성거 까자 셸리 송나 레노에 맡음 자궁에 맡음 대단하다다가초 오가소르크 까짜기셔나 잼아탐 잼아탐나다 처레즈나다 그거 침바 아름거니다 노파테비 더니다 아다 동아 노트 잼바라 노파테비 요스기요 되게 다 따다 처레즈나다 아지탕상 쳇속당니라 희금오 아다다가 갑부야라 롱압침 버코르타조다 침바가 내숑도니 도모 따네파 망아르기 조카 따다쟁고 아지 쳇당근여그란데게 제남바근데게 띠라 하고 그래 몸독 지치가 아무 후에니 칸 원비 로그도니 Tendro ni ta da go chas go nare chik chikwa ka kacha ra ta shen nara nyatak nang niwa ka kacha tara mayong ni. Harche tam win. Ta ta chenpo te harche ta chenpi na shiong do re. Tiga ta chenpa ga nek ka acho wo ka chikpa ra ka loo ngap

0: 저니 드그츠 어디와라다 그거는다 감사요. 어야 따다치레나 워크츠 쪽당니다. 어다 청 멍아 땡고 누구다. 어디다근 리버즈레 상기요레. 점선치레즈나다 아주 따가 또 뭐 쳐지나라. 아 청던 조과지 쪽당니. 청다와 그 더츠인스. 다 청다 더츠이면 디 신화상지 건거라 셀리죠. 아 더츠이나 맨인. 어야 맨나 다가 맨거 독수고나 드그리. 어야 대동나다 처리했다잖아다 아 템들라 담무고 고니카이나 죽고 짐선처리자 더츠인스코노 짐선 청다 장가스키와 말이 청던 저르크 지이테나 저르크 아 리노엘리테나다 저르크는 그 지이노 답고다 더츠인스코노 마르토코 어 청가 니와다다 더츠인 말이야 대이노 답고 처리즈나다 다가 청드다 거거 녀거 로카저 아 덴조니다 살름라 대소나 아웅르카 철 대당하다 랑가 쳐즐리주 마시 되겠다 라루와가 아 쳐즈고너레 아름바 섬셰리 존노타 되겠다 다가 아라루 니와 랑친 현바인스 어야 대당하다 다가 청거 다다가 제이 대당하다 거기 샵추 쳐즈이너라 아접까지 대노 답고다 나나 함모니 로 니통 납작은 헨니 상지 좀 된디 돈바크자 타바 콩르거라 어 그정거 년티 탐칠라다 청젤리 어 청통 매년 지리다 나참나가다 저기존노 김선자 대트거리 아 대당나다 다그 처레즈나다 저탕거 청대다 아 다그 팬바더라 매니 아노빠 치니 그게 또무지 연곡 아 대한전이 청거다 다그 내르글 홍슬라시나 처레즈나 당성 아지 다 다그 실리소르크셰코노 위엔스코노 포츨 아 다 디르스처바요 청디 송게스 대존니 알레팔라 노케스 아랑사르카 노케스 아야 터르카다 처리했다잖아다 당석가 아 납쇼코다 심직바르카 그셰코누가 어터리 아 안제버터리 돈나 처리 청통타나다 그게 침바 포와 대존니 히에르마 아 알레파 아 뇽 아리파 나와 아야 므글라스코 뜻 탐칠라노파 탭거스기요 아야 청통지 망송나 처리했나다 다가 즈폴라 노누 어다 다근다 리리리리 다데셰 쥐오사오크라다 리리리린데게 망하셰난데니 양 티초카근가 아다따라 셰고치메크 테당나다 다가 아 다가 청가 노반도 모레지 다당성가와 그 키와르가 그게 셰키와
1: 년카나바 디초디응기 탕디에데 탕접든 렌츠나 동침드니 조가 렌츠디에 솜직바당 돈즘바 아양무 조마당 솜징겐카와 하르딜 자히당 자히 돈드 따르클와 시글루 Чи таркалва гынтг цэринг дан сунмрын чи ниин нян кана ба та демухи

이다등이 나든 소수 특주시했던 거라 가능 아클마라 리스크다양나 소소 특누가 아 능틀다르가 붙여듬 그쳤다 자치 칼로용고 냐름다도나 자치 칼로 소소라 오 라니컨 종달라 나튼 다양나 카크요나 너트 집지세고 라니컨 종달라잉 나치 마히자당 마코사 양나 고너 탭코사오나잉 집지세고 양나 나츠 랑그 롱더 디징 자주세 군디스탄니 오랑니컬 호종세스탄다 단직 양나 라니컬 언쿠르 코르스탄다 단직 삼치로나 오트 Ардинта, Кыргыз, Сунзыне, Чуласуға, Делаката, Нехизга, Самузық, Чекуға.

대랑에 나친데니 다말랑 쿠르쿠쿠르크 점시당 양나 고초즈간도 디점즈게 줘라 다니위론데 뜨거런데 아추롱 좀 먼저 산이나 다만은 그렇게 그런데 지만에 지만 주고니 다 이렇게 그럴까 공대니 넌 그렇게 그럴까 집빈 돈이 넌 그 소마유누 온도무가 다 기혼데 니가리 다 다만은 그런 요건 누구네들 하던 거 마요가 대당 대비전도 다영 디그르크 년카라 돈들라영 마즈 쇼응거요니 도모즈그라 뜨거 아치 디코르크 대런더니 런거 냠뇽이나 죽고요나 지금 런거 디코르크 지금 쇼디 시오노가 너무고 년카 고르지 아치 모조적 주에라 도머 다마랑 코르지게나 런거 런코르트 그렇게 소네 노출 환이그라 뜨거 통고 환이그라카나 다마 주요노 어 디마틀 아치 소네

0: 마저 담아는 그렇잖아요. 마인. 오 도모라요. 아 단데 전부 다 우리가 손에 손나 아주 산에 나라 동동도 전부 그 즉숑고요. 아 나로난데 뭐가 찾으고는 다 참거게 샤주 환 캔거 니친즈가 니 코디요 그거. 같이 손에 회적나 상친 젠바즈 그 랑코르 라고노 공스 디노 손 랑코르 레당스. 랑코르트 레당님 추가 다 같이 산이 상친 젠바 데크 손에. 오 담아는 그랬지. 다 녀덕 저송당스. 총당님 추가 아주 갈로아지 꾸레네 랑그 산에 토네네 다 다와지 다와니 오야 더나 다와지가 꾸르쭈 마에레네 오 단 자리오 그 그렇게 손에 아 니도 년도 과요네 랑쿠르다 허르처 손에 또 먹은데 처먹은가 더나 랑쿠르다 허르처 꾸르 좀 전체 저지 더나 랑쿠르다 마저 다마지 말이 랑쿠르디 더가 요제보 오 다지가 랑쿠르 라고노 공선들 티답고 랑쿠르다 허르진 거겠지 더나 추 랑쿠르디 저지군다 아 다마 임지 요거 누구 고르모드랑 그 그라 럭이 그라 다 정무셔서나 조지우메다 하정 그 감옥스 그래 좀 천체서 다 뜨거 어 정글 그 샤주 허른 캔거 녀들까 전송시에 탐는다 아르글요가 시에 탐송나라라 조 고르모드 그라 조지우메 동양 감옥스 그래 디 한치가 동년 가지고는 가르지나 정게트 마히레네 추 랑쿠르 디고 전부 녀당나라라 어 추소에네 고요 고쿠르 당고 누구 아 정글 그 샤주 허른 캔거 녀들까 그 어다 럭럭스 저송제지 디답 그 추 니침들아 조진 디낭스 주고 니카래요 하정 그 아 지금 제모즈고니 또 모즈
1: 부담 진짜 자올음 처비 디르 비자랑 그자 사르 중가 담릉 고비 디릉 근저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기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텐텐 아나르레 쪽바 천샤터
1: 제초 나초시비가 틀렌진저 조기 트린제저 참퍼시니 알랑가가 다데저 센저러워 가스쇼
2: 야나 청우스티 쪽서 데나 토마랑 아초 데른 게 저기 징지르 그 참바 청운다 그는 아시기 주일 데른 게 저기 징지르 그 참바 청운다 그는 아 공내야 지금 오출로 시스 바터 토마르 로저 청청서 그 헨마 고직시 요노 그 실라 동모인지나 로지마 청청 스탄스 나모글노 그 세척 청청 즐고노 그 렌헤몬데 인다지다 야 세척 청청 즐고노 그 렌헤몬데 주보 청청 치 고은용즈 링데 링히킹거 주보 총총 요나 스탄슨 어모 당 냠데 통식 렌주 키고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코
1: 로리 로브시 글리니리 가르코
0: 히립저 데모 조위 가르코
1: 로시저 저충 자위 가르코
0: 나초 로르 간세아리 비 가르코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아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코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르거 제츤잔

야 나충 주보서 디나 다스타 아초 데는 그 나충 시비르 가츠 렌슨데 그 럭비 가르콩 그 잠버식 조열 야 디나 럭비 가르콩 그 잠바 중온데 그 능아 토머 아치 그 주보 총총 총머 가야는 그 스캅 그 주보 총총 소그 덴직 그 타니 슈고 강다가 냠죽 예고니나 디타 그 히샤 통즈고 오트이지인 다티 딘데 선에 온지나 다 나츠 원즈 사크크 로브자 망하즈가 아야능 당마트리 아랑싱그 사브당 남시그 니츠르다나 철구당 차르체고바 다동 첨줄당 체동영 여바 어르너와서 아랑숑그 노치당 점직 돈진 영나 자르마 덴직소 어르먼타비 돈진 하촌 종조그 년카영 치른 로징요 노그스텐그 아랑숑그 날마선비 시파그 덴직당 도듬그 간크르 나초 나충 소죽소요니마체그 흐퍼드 나충 소죽소그 파마 남나 전에 온지나 하징 지와래라 김성직그 참탄등 김성직그 대실대 스득든 용고나 니버드 침득남비 아릉그 시바그 덴직그 탈라 잡잡시 기와래 去年看韩国设备过的 阿龙生个 4000万还是个 从年用钱呢 阿妈亲长期的月把等 打动清楚的万还是个人 特尼诺个 而今成个 清德等 土马南比 你不得 阿亚能个是个不是 没用啊这个等 黑给我不是 谁给我弄的 一浪你不得 你过个 Мұрыңа түксергің ұндың жына тұңпу күңдөді зұңжымдың чүнзүл зұңғы. Чы чылсасығысы? Начың шипа намжи чәрсейше мұрыңадың. Ғанийна, чымдықғын жоруғмейна тұми күңдөді нян зымбадың. Чымбын зымба. Чәрсейше басғойын шы мұрың. Қысым, зұңжымжи дұңғудың. Одосыңды енжің сеймірің. Жейна, чарва вабжесі ғыңдөді ғыңжымды жармырыңла. Ғайна, ғыңдөді ғырыңғы зетуғысу. Чылы жөбір ғырыңнел чыла чүңмірің. Гәді мүшіг чыла лұңна, ғынла мүшөбір шқанбүл жәбадың. Дені ғыңжымны, Тхыпадың хыңтыр, жауас құлаштанды, мұх жөбір бәпәшәпа. Жығына, ғацуын жұқылды шиғ цөхгіп, шибір штахчуң лғбөшеді, чыдың жалуи нянкешгіла штаны чадын жүмірғуа жиын. Гонсылы кемдіғі хигеу абжаны, ғацы, Ниберді арғынежев шибады күнлән жуви сашуқ хеге. Демі цігі дөндіғ жешігі чәтін жуайын байын хеге. Дадуң хомағы журуғдың сэруғ сайын байын хеге. Шыр арғынчымды лұғби дейцул намын байын хеге варел. Жен, арыңшуңғы нөлсі жәмбір ең нямчуқ шегеді. Әрдәчеві чымдығдың лұма намжи. Намжи нецілі нен әрередің дейцө жәрі нямчуғы зыңғу шеді. Чаруан бабе қарсы ғзыңжымла мүнжуадың. Жылуңдың тұңтұң сұғысы шипа шығпыненні жорымын жігба. Қыңнендің арақүрі шығры сұғжы нен көрді шипа
다동 얼로 치비스 갑스 시바 동우등 얼로 동수제 오더 니그다 만지그퍼 나치 토끼지비 년칼라 쉘르제 특색이 점틀어 된지가 꼬니 랑싱그 예디 소소 쇼글름 망바당 르자르와 람토바스고제 아니틀링 망노그쟁그 시바남느 칼로위 르흐뜨그등 알랑크른 진익메비 알랑쿨라 드그마종 팀마츠라 나충 시바남지 테트르쉐니 긍둘데 야팅 마디그쉐마종 점질라 아종남 소스 세모잉 세모종 상람제 얼음르당 점질라 아다스트그지라 냠지고 종호세기 레나초 나충 시바남라 천행진아 영 가야능게 갑스 시흐터쉐바당 영나 쳇터쉐바 영나 자탕니 탕 영사르 긍투데 알랑크르고르와 라스과게 너모게 탕츠링 요바릴 데나 나초 나충시바 남지 니브르데 일랑이 제시글라 루체니라 마손비시비 시작다 쉐마 초바릴 루체트글라 마손비 토마게 영 쳇다 쉐마 홍아리 Demon Tarong, Satung the Sipasik Burr, Stala Shuni, Avungi Jignaying, Nien Kachino Gershenger, Natung Tropoti, Dishula, Nipurta, Zabzab Shaggy. Hashaina, Mishchungashuniying, Natsi Zabzab Shaggy Day. Satung Jisa. 民国总统席的西班南们更多的没事先没用。清清所谓老七连起来娘就个总统席的老七我是去了老不如下班等喊的老哥了更多的是什么用。前面没不得让你了这个不清的用多么用。听么次了让你了这个不清那有别是干不是 뭐지물라얼고시마종아젠나고후쿠르가요틀쉐비샤춘나츠콜라디딘데도순당양나파마겐히츠크우데니디쇼라자브즈당냠쭈고종우쉐기바레레 조클데 시바식바 긍스르 조르먼지그베레 돔땅 쳐둠소 젠슨 하츠호제 지그베르글라잉 나치 니퍼타 잡기 르가인지나 자름근 고흐크르크슈글라잉 잡기바티 자타정신젠제 어짐르 다츠게 카시마종 어짐츠마히위 자니 응싱 시르마종 머게르제 돈니땅 응싱가 상정 다튼 응정소 강두드 머젠라 히세잉 니그마종하릴 두부총총치 어르슬라 구르문죽바땅 안연통라 르치크르와 아게르긴지 토브진드와스고제 자름그 혀틀러 똥튼 하츠홀라 잡잡샤기 참덕남지 앙일스툴라 상정라 도듬럭보시디 시바식비 젠라 크므르마크르와땅 깨슬 토마땅 참덕라 자름그 고흐크르그 혀틀소 탭송나 디토드 사니제 년똑버르 현시샤기와릴 Tiginjina ngati siru tuetan tang siru la dienjika kuni yung nyamjuksha gite. Ayanunga kapsa sama nyangwi erigitang shurzin jaman masawa. Tatung gulurda mungza mungtung mshepa
시득 포바등 포인난 남다 헌국 정호세기와인 차위디스 시득은 진바등 샤무쥬엔바 차치디스 찰라등 찰름쥬엔바 샤무등 서정자문 다동 토르근그 득든 시니르 무토와등 시름등 정득소라잉 잡잡샤기 어딘지나 자자당 샘큼어 대통거 꼬니 따브르 나초 무남지 카프르세브르 시비 디초디 하장 망노거 쟁거 주보 총총치 카프르세브르잉 촌진정오시디 안연통당 자름어로 스스고라 구무툼브르 참득남지 시파라 카다세바당 시루세바 드그르고당 영나 침질리카리와 사통드 시츠와등 르츠르 샹글라 시바 라스과게 샹크게 토니 시바게 아야능게 츠와데 펜슴 제츠스 동제데잉 하징 갈치와레레 시비 심큼근저도라 돈흥 르부셰기데 게슬 가친 소운자문 쇼나 시프르 심큼 소소 르브르동기브르마슬 침닌 조아등 영나 Jardin la sukke, jamin sha chukkarig shtani jungtan jigmarung. Tietang shtante, jachim sasung giwa jiji, losu nandin tashtung giwa yin. Ayanang gishkamdar, chimdak lali, yung rung shibata, yekkur zhungjir la chapa sukjin hongsil yung yuti. Kisil, shiba, yekkur zhungjir sukse chana, chimdak tang, shiba. Tātung rungga chima namchi hunla vdenjiga bjaadiga pinsim tsukpa shikshegi khang. Ngonjiga warsimda cheche shibaga vdenjigla ganlin lagbo shegi wari. Chimdagna shibi denjigje ngankir tangbo wain nogar jengi. Arja chibi chimdag namchi rungga shibaga qayarnanga shkabga vdenjigla shtahtog lagbo shidi. Shibi tsua tang. Shibi lobshung pinsim tsukbi avdenchikje ngani chepirwan duenbir ngachi ngipirde ngancha tanglimshagi.

0: 때 가네. 오, 너무 그래지라. 시허라. 호흡근근능 다지게를 지신. 도조치 의증 렌진미 반자. 아다와 조미 못할다. 너 아시급시나 저거 성지. 아만 자따라 요과 요과즈기너리 세르가. 쇼과 체체요노그 저거 심성스라 있너리 세르. 미 아시그 라무이다 땅이 스카차세코흐. 던다가 저거서 요너리. 더 생성적인 세 돈차스게 있너리. 저거가 스카샤너머니. 닌식라 시바시 톱튼주 만두브라 라버니 시리다 노가 몰라츠 쯔즈 톤당스 다르마그 스카당 쫑쯤 젠터당니 데터실 몰라츠 쯔도 호치스 그래 몰라츠 쯔세노스 요노레 몰라츠 쯔제나 워리라 자레 톱쪽 남지 드츠 마 마즈게 치그토레 치그티 노가 다르마그 저아깡아 렌디브고니 나라마히 카로가덕 야 참마 카로가도자 나비그 치초 쉽듯실 몰라츠즈나 샤이그 쯔르그즈그래야 코 가라라 시도망아 망아요너레 아다르메 티트르셰바나 티나니 로쪽즈그 오나 더 뉴스기너레 시치숑 니마레 더 앙아마 랑아 랑아 쟁그 샤이 충충스란 자노가 소치가 틀와 젠즈긴너레 게르긴치 다베 치 샤난도 고노 소브지르 누문도 비 시바데 시바카 킹거 말라츠 쯔즈그라 틱당즈그서 고노데레 시티 아즈 말라츠 쯔거 시바 기리 쯔즈게 고노레 레 시바데 말라츠 쯔거 스키톤너레 말라츠 쯔거 어두그스노가 가라라 시동 망아즈 대슈라다 시바드 철이 우송노래 어나 몰라츠스가 최송나 시라용 탐노래 시르 용키나 용 탐노래 르자라 데릉이 떠무실 니 저거 성지셔지 다는 다와 조마가 랑가 신도비 나스템 모마디 클림바 일라잔숑 오 얀슨 저거 성지세라즈그라요너지 시바디 말라츠 저거스키 송나 저거 성지세 세르고노 저차스오너레 워총 워총 시바시카 아마가 워총 자그자그 저승즈가 던디 사르브송즈 머게 셈바 하진 허초니 응응응 송스 고르드 저콩스그능니 자츠응거 누토타라 이그노그 저거 첨부 첨부즈 파리용에다 땅이다 더지즈 아치르가 초 셈바 조든 쳐즈기인 시디바리 워총가 아마그 어른가 워총 톱튼조위 라브르드 우르송위 아니츠르가 참마 시무이리 셰똥노 저거디 정흥 매브르 스팅인데 시 카니 코송아레 오총가 아미 스팅인서 시티노 저거 성지지 아질라가 초 심마치브라 난조 초 오총 철라용 더시리션 노고 토니 자츤 한가스다비 슈바 첨부 첨부 즈르창이다 정릉 너츠크 슈가 퍼송즈야 어나 우총도 똥이 석강스가 왔었느래 저것도가 우총도 쇼 탑송나래 소초치 못할때 저한테 소흐디 바래 아다와 좀이 시카프흘라 저거가 시바드 자와크리 톤당스 고마워니가 흔터가이 저거 성제 과천 영양시즈 뜨니송이다 시바드라 파마청마 지포 데모시리 다탕즈야 지실 두부
1: 不穷穷

0: ngala ganawa yortang ni che la ngom chhir che wi tam ji la la
1: chupo chong chong ngala sim ba yortang ni che rang ye hung chupi je ji ji chhal
0: nga chu nyam de na chung si bi er ga chal den ju
2: Ya na chung chi chuk chuk, di na cham da na yung chi lho chuk chung chung dari dhruma gu shen nu gu ham sim chi wi ma sir gu na gu shtam chi zga nyan ju yil.
3: Zi da chuk chuk pa chung chung tu, nga na tam chung tu, chi chung ku, san da gu, chi chung zin da gu, lho dari dhruma yi, ngu na tam ku ka shang la, ham sim chi wi ma le lo chen tu sir, na nga mu nga mu sir, ma le lo chen shi wu yu tu. Tenta, 난다 조마가 살아줄게 존나만요 레마즈다 샤모고 세고 고아통 탐다 코나 스처라메 근다지 샤모 살량도 난다 코아주티리다 세 세모 잠즈라메 난다 레로젠트 조심 쳔보진다즈 다세고 고아타 하르즈르 다랑사주 고아레 메손드다즈 야토빠존존토 하산 쳔나 듬데 쳔마즈레 야토빠존존조 니 담지 살레 차서 야
2: 야저보총총처 디츠콜린 리당터니다 땅이 영대릉게 디츠카르마 아치릉게 나총시비가 칠타똥린슨데잉 지즈글라요크 대난 지트르 아치게 저보총총처 셴도네게 스카차통즈비오 노인지나 다튼게 야능게 스감도땅터니다 땅이 저보총총치 아츠 나총시비가 칠린슨데게 조기 드긴지르게 참바 청문더절리 아릉게 글릉근 전통원밤 양나 티바 가치크 참바 청원더 질리다 땅이 아르니 지셰 키비 셰파 땅 어중 나스템 땅 카크 스탐퀴 캄츠라스과 두보 청청조 땅 냠줄르 샨드나 하르신데 나초 나충시베 가츠린츠데 타통셰 그 디츨 자 다와 땅 잘흐바 자 바승 지게 셰투게 디츨 앙아라 간마 찌니 디츨 찌크와라 tupu chungchung tsi lin tsin tahtung ge shkilim jili da tangi tupu chungchung tsor rangni je njun tang di nyamshul si chunari ya dina di tsu je gengi yung dirin ge na chungshibir ga tsil tahtung lin tsin tong tsin dani jo lin tsin daga zomzhig ba tang donzin ba noro tso tang zomzhig ngan kira lhadja jahki shtakilwa shilu tang jachib takilwa gengzhig cerang tang sunim rinchin yin tang jimi lin tsin ngasoo yangshir chayong tadimu si

0: 네, 저는 그 상큼 난지 어디나 되는 그 소송 그 이해하는 그 참반 지나 고르냐는 그런 줄 알아서 왔나. 이 권이 잠주시 받접진 더 다야 능가 서로마고 된적도 좀데 그런 거지. 안전다 타우스 고르기 잡이 되는 거 난시 근데 나마도 우리랑 좀 글쎄 고좀 머리 홈장 땅 보고 스튼 큰거 주진 겐 반바자라긴. 나주 같은 대응된 손진아 협자 챔당 총섬디 다다루그 야능디 능합시니 나는 그 파일 영나는 그 파마그 감다나 아 너그 주다 야능 근 초한대로 기억 디젠 그 다가야르 긴는 그 같은 대 손진아 주 다루마 남바그 그 근 초아이 난자 아 디한신이 롭중의 난자 더 소송 전이나 다음 파마라는 그 형나 소마 그 침득되리 그 응가나바오노 그 같은 모습 기억이 된거 주 길긴 한 바둔 전이나라영 아 다소 중남바 그 야능 그 다소마 그 지금 된적의 난자 소아의 난자 니 도덤의 난자 더 소송이 달라 파마라 침득한 더 그 희적군응이 달라 리완동 기억이 된게 되는 그 된선디는 것이 다가 야능 값을 소마 그 된적 도덤라 그 농고지니 런션다 타워스 고르기 잡이오 되는 그 린선다 그 단시 근로이나 마소 우리랑 좀 컬러스 이코 좀 머리 좀장 땅 보고 세튼 강그 주진 아 이건 반바지 알긴 디나 이건 반바지 안 되시 단시 근로이란디가 아야 능 그까 통데 소마가 된적 도탐 그 탈인데 참다가 남 봐서 그 저들 흥 농고 근데 이게 탄다는 것이 이게 그 나 잔즈가 통통이 일 야 카톤데 텐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준 마소르그랑 쫑클세 고동물을 홈당당 보고서 뜬강그 주랭겐 반바지알라 카불그람난 제바토 크슈닝시 기르긴 카판들레나 테랑강 시간 고톰 간반바지아 초 데모이나
1: 오
0: 노뎀바 데모 데모인 기르긴 토멀 기르긴 그 샤와는데 그 재성 토는 거 줄린선데 그 잔데 당는 이 되는 이스 타동 거 글름디 팸노 냥탁바니 과진 치신이 기르긴
1: 我搞定结果。
0: Tentang dah gigi gengge tu dah cemcing dah lepas tu kerja cemdeng paman ambas tu so ni na ayah nunggu kap tu dia semua gue dengar tu tem di ni telah jatuh ke nunggu nanda tu ida tengah kap dari tu langsung dah tahu tu kopi jauh di na thomer gigi gengge tu cerita kerja cemcing tu sugeng ganteng tu cerdik ni jauh na jatuh jauh nanda tu ni tanda ni gigi gengge thomer kap dari na.
1: Oh ini, kena dah ini ni. Isuwa taga ayan nang tsuwa da dhukunda ta turki dhan ba tang. Yana jina ta jibu dhukyu chetan tsuwa da dhukuta ta nga nang dhani yang shi tsukumara.

0: 세세들이 다 이제 전부가 기술적 진행세들이 아랑 거 어떻게 되고 내 이제 다 다중 것도니 크게 되는 거 안테도 좀 고지나 아 당간 전에 거니 심청도 도면 되고 나와이도니 너무 비리
1: 나리
0: 다 대저 거니 이제 보다니 태세니 다랑 그 시라 이제 파일럿 통통이 오고 그거 너무 비리 아 니도나 세들이 다 대저 거 이제 다 대시다 뭐 세마 좀 되더니 다 닌카는 다도 지금은 먼저 교도도 어떻게들이 아 견도관 게이나 간체지
1: 나리
0: 그러면 간체는 근데 이제나 다 대규테 딱 도고리 파마도 고대 이제나 다 간체고
1: 그러나
0: 파마는 존재는 저들이 아 휴아에 이제나 개개 또 아 견성도 고나 저들이 휴아에 이제나 호타 토마 너무 이제나 다 맥힌된 줘
1: 나리
0: 그러나 휴아도 고도 대통령 아니 사롱 좀 고나 다 이제나 밤이 잡힌도 고나 녀도 코 기타 고다 저들이 가성 되는 거다 이제나 파마는 존재나 추진나다 저들이 간체도 추진한 간체도 저식 만나겠죠. 기타고다 파마동으로 캠도 세대식된 제조도부터 나도 호자이나 캠도에나 호동나 바나 정말다 동안이 아무시 아니나 동시 아 기타고 저들이 다 캠도 그렇게 하다 운동나 캠통 소수 깨빛 그 자탕 되노 너무 욕 대비 공통된 대지나 호동 있고 시대다니 다른 지나지나 캠통 소수 간체 처지고 봐 那些东西呢，接触的比较，啊，他都觉得你那安南吧，真正的那没得用。那里？天津那，人家都是公务，都是私人。那里？他们最近呢，他全部都拿过去的了呢。啊，今年的初二呢，你啊，人家下一个月呢，哎，那他今年个，他西西拉索巴，皮特拉索巴，他初二拉索巴，啊，他那里呢，苏州些东，过去拉索巴，属于用的，他那里呢，苏州的就用，就你那干去了。嗯嗯。第三个，他这里。 아다니나 침도티 터키 세대나다 통마가 안데 냠조가 되다니 다랑은 간체 관시요바 아 뜻도 것도 시조 안 간체 뜻도 것도 세대리 소마가 이나랑 시바트가 다 구조 구이다 당다 세대리 아양능 좋아하는 기쁘는 유체도 아 당아도 보자는 조고 안게 세이도 것도 대상은이 사망은 유도도 것도다 아 추인이나 인성은 머서리 다 파마마도 맥
1: 메토나다제들이 시도도 특히 신이 아 대규도 다 이제나 다 동작소들이 더 상배 나리디디 아또 다섯 번 이제 미 나리디긴 과된 제공이 그런 거 저기 저 야긴는 거 같은 거 소소마고 된적도 덤라 딩이 텐데 다 롭잖아요 지사도 아 롭자 던 길긴 남바그 로총 남바그 그근 소아도 덤다 그 롭중 탐치고 라카나 그게 안간 크리다노 쟁거 다 파마라 참다그라 한다 좀 간 그렇게 좀 그래 저기 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내인지나 샤인다라는 거 가마용 어찌 사주 것 같은데 다 라는 그 참성 소수 근간 튼다는 거 특하는 게 다 땅이 다 로마가 된 적도 없나 닝이 달라지기 바빠 이건 닝이 된다는 게 그 거니 다 참성 소수 근간 저도 고치 못 긴나 저들 접고 있는 등이 타니 그 갑다즈가 막 버리는데 딘선이 그는데 지금 누구 주 다 조그르그 시바그 샘큼의 대탕 것도 어떤데 지기 희적고 그 딩이 타존이 안 그런 거 갑다리나
0: 우리 다시 생금 대탕되나 다시 확보다 가성되나 아니나 아야마시 아야마시 정도 금도 고리시리 다시 원도 터지나 그쪽이나 아야한 거 기수도가 다 뭐뭐 보세요 우리
1: 나리
0: 나 요나가 저기 뛰는 나가 보고 대다시데 그 심도도 고도 되게 다시 빠리모 아 게인트 훌도노 또 뭐 상심만 하지
1: 뭐나
0: 더도 고티 쇼니안 저기 그 파마라 김덕도도 그때 시와디 펜슨 조바당 흑도기 대비 조화로 유체도 단지는 냥족시고
1: 나리
0: 나 냥족 쳇시고 그러나 위쪽에 시와네 이제 당원이나 다 나수총 다 파마시 이제 녀스동라 딱좀 나오니 다도 이제 나스고
1: 나리
0: 다 뒤는 잡고다 그게 이제 아무리 인디비 아 돈도 너무 이제 좀 세크 아 뒤다고다 거리 김덕도 파마르기 뒤진터 시위에 대탕도 그 눈에 나타 소리 디쇼데다 시기니랑 간테드라 코드 데뷔 타나 그게 시바도 오티 시르송데 땅 시고니나 칠베고 니스 칠베고 리보크 안더라 소바지네이죠 팀은 특이냐 니스 사탕 조코 동물은 조코 안더라 소바요 제데 시조 팀은 특이 다운 제데 타고 주 다운 지나 아트 그 사이 쇼나 카포타다 티치그릉도 마요
1: Dhamma-nong-cha-de-re-nyem-tsi-stim-la-ta-ji-na-ka-chu-ga-ya-na-do-no-ji-na-ga-nya-si-do-no-an-do-mo-na-to-lo-ka-an-da-ga-do-ra-nya-ti-chu-ka-nya-chok-ba-ya-chu-ng.
0: dāmen dāmen

0: 야 로보나바 갑 통디 키르가 당첸이 로르가 왕 전전도 비 로보라데요 나디 다르다니에 더 특급된 지그스미 가슴된 나당 특급된 지그스미 가슴된 특 특급된 지그스미 가 낙섬 특지 그렇게 막 카프리코라 렌센데건 곤즘바라 채통아 상마가 제적 카프라고요 나대는 그 로딩된 비든가 그 참반 지능 아영년이 저와 나리 고르기다 리토안디 렌토스 다더 팀리크 샤르간 부주 히토안고 렌토스노 샤르간 동 저와 젤렌토스노 샤르간 니와 저와 스말렌토스노 샤르간 선바지요 야디나대는 그 로딩된 비든가 그 토 동어킬름 템킹 조폰다 저거 사르직다 조폰다 그 그렇게 고르기 야오는 그 저와 나오는데 저터랜드 앱 카디아스기년 야 로보 조데모이나
1: 데모인 고즈바 데모
0: 데모인 토포 사자 강즈기 인양아 처세라 토마랑 인고 추즈간도 디즈기나
1: 오나 특가빈 산이 특가비
0: 응 인양아 처세라
1: 인양아 산드세라 산드
0: 삼드
1: 응
0: 리 토포 삼드 테랑글린 스나 아시키던 거 가스셔고 저한테가 저아드가는 거 고르죠 제레진 용고
1: 오야
0: 아 저아 동무도고 갑츠즈긴다고
1: 嗯嗯，这个就是肯定做当然吧，这个是另外一个，你怎么个搞这个事情去操心用过？呀，
0: 怕用过这样子而过难有，马松松这样子欠难有，温州过这样子难难有，这个。这个，这不三个。怕用过这样子而过难有，马松松这样子欠难有。 원조르고 잔지 남나요 체크 아키가
1: 마시시고 다
0: 아키가
1: 나도 듣고 어떻게
0: 야 진당지 접대나 저 아니오면 저거
1: 야야
0: 저 아니오면 이거 저 아니오면 또 갑통이 삼도 통지 저 아니고 Topo Sandro, jintang chu linsa nga shik nai?
1: Jinta shik nai yin.
0: Linsa nga nye?
1: Tantama shik nai
0: yin. Ari? Ya toa niwa mu chi sao shen yung go?
1: Ya.
0: Kholu ka zi karkung yi chig chua zing zago?
1: Ya.
0: Tsikang nama ni ga chi khul, jima ni ga ngin doon go?
1: Ya.
0: I tsikang jima ni ga doon na nama ni ga chi khik ta. Kholu ka zi ga zamu zamu zi.
1: Yes.
0: Dewa chung la chikpa di chenbib dewa to masal. Daga tsikang ngay maa niga chadgara. Dewa chung la chikpa di chenbib dewa to masal.
1: Kiwa lopi di na di, dewa rdo la ki masal di
0: nara? Nari ya, kiwa lopi di na di, dewa rdo la ki masal. Dewa chung la chikpa di chenbib dewa to masal di nara la. Nari, ya. Jawa di lantam hachang dik ya Tuna jawa Khsamba mo nyung go
1: Oya
0: Jawa khsamba mo zuku Kaab tuk ni samluk tong jik Jawa zga sa mo zin dago
1: Ya
0: Jaki ga apa wo khsam yo ka Khchik ni nga ka chi se ka Khchik ni nga na chi se ka Khchik ni nga chal se chir
1: ちくにゃがなち。ちくにゃがちゃせちる。ちさうずぐこたんじょんどごの。とたごちちまたちくせぐにゃにがず。じゃひがあぱわくすみょくせも。
0: Хчикнинга качисек, хчикнинга начисек. Тани хчикнинга. Хчикнинга чосек я. Соярило. Яхига.
1: Тикнинга таммышиго та качи.
0: Ya.
1: Nasina puchi damish.
0: Mundo bahi.
1: Stikna kachi.
0: Chikinya kachi.
1: Puchi no stikna puchi ni mara puchi.
0: Chadga ya, chikinya puchi chada sel kono.
1: Puchi rita tikinya tokto. Nare.
0: Tamara. Ya, mahiga. Chawa samudu tare tara, hariko.

0: 뉴욕에 상가라 오미니 가리고
1: 오야
0: 올리 야 다다 지금 공익 했던 거 갑작스럽게 희가 다시 손아 줘 샤르가 응 동고 거기 거가
1: 그래
0: 파 용구 잔즈가 고나요 마 송수 잔즈가 참나요 왜 요르고 잔즈가 남나요 저클
1: 맞지라
0: 맞지 인게라 맞지 올리 맞지잖아 그게 인도 조인
1: 렘부치
0: 그 The changer, Matu Payongu Chanzer, Guanayo, Mapson Suchanzi, Kamnayo, Onjur Guchanzi, Namnayo, Namatin the Chanzer.
1: Payongu
0: Chanzer, Guanayo, Mapson Suchanzi, Kamnayo. Owen Jorgo Chanz, a nam nayo. A higa.
1: Owen Jorgo Chanz, a nam nayo.

0: 다듬비 체접된인 성층 멍친의 급주주비 진리 의원 한큰기 주전진 초통 리르급바디 성층 멍친의 진리 의원 한큰거 등 주수제 주전용바 양분춘 진권전시 리우통도 등 장황윤 류강 蔡春勇 陈동成及 진초라식 这次的生前门前的各部局委员的恩用韩坑个真错疼你的身边等这是不是不是追击这有了矛盾林村家三十来年从生前家蓝色松局所有个做起查的森等从生前家中华门门生前家各部家做错家成些特别乐得家做起查的森做起你次的过日间天十年从生前家门里的环境跟得了所有个查的森等从生前家跟了没了路多的所有个查的森 从生前家，小月人的消息应该送所有个家人。从生前家，利空利顿多的么所有个家人自己的，这是把那次过日间年十年。从生前家，中华门门今天家可不接，借用门门提米促成等，三年人把所属门门提米促成家家成些，特别做起家人乐得的些比，马会参满过比那次过日间年十年。 色冷中期的节是对了你能有把灯你是得这笔所有的灯错错我这个人胸口的节沉住了可了多的么所有错错我这个人胸口的节夸着中几地转动的所有错不行我这个人胸口的节为了该一个小笔所有我了我这个人胸口的节可了空手了笔你们了多的么所有的节节是不是的那次过了节年十年
1: 다듬비치조빌린니통니에뜨글루초르므노코르위에겔치종르므치흐탄잔데르케브니르나바총몬빈지종클던지글신정준바천지웨총데르시니샤르가신가빈잔데르지치치브슈제시칭핑가리슬코르제지실가친등총훈제리툰탈톰비랑샤가친르흐데르돈출시
0: 양크나바텅디디톡산질렌츤쉐차르송렌츤디좀즈그바닝샴체랑등좀즈응간크르와소눔체랑등초무젤화프등갸다르클와도르지체랑제치부다르클와응즈그체랑등소눔르친옌르근즌루미체치근헬름다셴니다디무시
2: 톤길페기근께 자발라 아덴즈그 야툰근께 르망샤옌
3: Әрджәл түм мұқсыр чығын ақын арыңнил сұңбей көча, түм жүң таңғы жөлім.
4: Я зэдэнгэ нянкана ба чэнан ба дэмуэй на чэцэ дэфтэр цорхунэр жангжуг нямчэн кэн оркэл лунг чэнгэ чэмчон тэмчуэлэм лэцэн лаг самбэр гапсэ ше.

0: 마직히니 아토마저 트로탄 자라만 거 아주 사차 상태 아디게 사차 상태 와건 자라치가 직정 맥 와가타야라 티모 양치즈그나마니 맥 테이나타 리나 냠모지 한키자나 요하리 테이나타 아주 지 알로스가 트랜스 송사고는데 아주 사차 치킨 조잖아 아주 사차나 쪽지 쪽형지 치고노 데라니가 패처럼 라운 라우리 아주 그 한데 샤모리 가루즈 가루르다 지금 조그나 리나 샤모르다라 원정 산청글라카는 다가 얼루스 한다 무슨 맥 얼루스 한데 제가 그 손나라 치지 맥 얼루스 한다 제가 그 손나 담시당 천주고 뭐 담고 가게요 그 당 어존다지나 송거처럼 한데 하라 시작 그 사그 리나라 사그 다 간단한 것 하나 그 시제가 간다 지금 하는 드라마가 처하다면서 들고 다도 사잖아 큰 거지고 손 간다 지금 뭐니 매 그모 다 손박은 하나 손 끌지게 오고 손 물지게 오고 다니 다 어두 형지게 오고 다다 지금 뭐니 매 그라 아디 시제가 간다라 큰 아르긴 된도 다 망가 시가 망가 이 강인다라 시가 사가
1: 제제 다 마음하나 다 기초가 손리가 남칸도 소간 좋겠어
0: 다 망원아 땅초 타창 타그 코네셰 코나 나카즈우티가 하나다 주사메코모 나카즈우티가 하나다 주사기 창메카타 나카즈우 땅네시 코알리 주리 니인지나다 벤티칸 지르주 아타 칸스나한 제조이죠 아타 침칠이죠 타니타 조세 톤디 창원총원들이죠 안디슈가 희지르지고 진능네라 차프르 차프르다 아믹스카레 샤나 당고추 다브렌지 나아조치 워크친치 워크친친데 슈가다 흐지그지세고 제한체니다 아조치 한께 르몰라 수한다 친고이추 디질라카니다 응추 세가즈샹가 응추 튼츠화샹가 슝히처르가 워크 칸조라샹가 친고이춘 디글라카니 흐시기샹가 질라칸다 응치 공 람바라 야라 야르진덴루제 세가즈치 Yara Rivandan to Tonata Chazich Segozina, Tavrg Chonshuha, Luchon, Vota Tashani, London, Domo, Chaka, Chungazita, Mara Chans, Nankang Segunu Canada, Chingoi Chutachi, Junga Chinju, Focus Chinju, Yara Riva Tony, Tigazota, Zonrambagra, Sigar Shaga, Tauchuton, Dravazi, Tazonrambagra, Kilin, Dendu, Yelizazoni, Takatomozga, Tonido.
1: Жэрэг тасиг яг тэгэ на маа уу анаа чи чулхи зулиг ламхан дахан ли яв юм тахим хандаж шүгөө
0: яа яа яа квадан чи
1: яа дэму
0: яа дэму дэму
2: яа дубнаа ба тис чи гэнгэ дэрэнг гэнжун шалэнг лэсэн нарт унсан дэний жиг лэсэн дийс омдын анкар ба саржа тахи тэн таркл ба шиглу шэкэв таркл ба гонтог сэрэн тэн сонм рэн шиннэгин рказан нам диг чэжгэн ялам дэн дунсан тэн сомдык шинэгин лэсэн нар жимин ла масу сама ян кирэн жил ржашин ян куна би мэтэ рэрли кунга лэсэн жэн тэгла хсан жин бэр хэн нэ тхэжи чиш

0: 제마 다닌 동린 가바 제파 같은 내 총노 그 공화 동네 강동지 초래 와진 듣고 어떻게라
1: 야 익사지도
0: 아레 티나추 아른게 리와스그 동네 세즈가 리와치 그 티마시나 영이 초크 익사지 고지기 땅나 영치 니나 만니나 통
1: 네,
0: 그 아레티나 차스통와게 하능니 추 카퍼른데 야랄릉이 코 게즈게 죽죽고세고 그티나 죽부치영 나츠 차스통와 카브다이주 과든치 야티나니 그거디모
1: 아 드무아츠 야야
0: 아레 죽분디 클름니 와팅즈 군트 왜 죽부치디모 Ya tupu namba tarta chejika nyelim tinjun zimbanda warnung chenji ponya ge tatung lin tsengin tsamdani yung tupu zika kalima kapratan yuka che tupu ndiga kaprani lin zgigil. Wei tupu chu dimu?
2: Semu domo, dimu ina?
0: Dimu ya chi huan tsu dina degung nga tsu lin tseng tatung ka kalim de kapra yung lu yung aga se yil dina tsamdani lwa tsirten jaga che sinzum shiga hui shing juk tsir gu nuga mungla zilak chiya kodri yil. Oui, tu peux te
3: dire
0: Ya, tu peux te dire que tu es un peu plus de temps. Tu es un peu plus de temps. Tu es un peu plus de temps. Tu es un peu plus de temps. Tu es un peu plus de temps. Tu es
3: un peu plus de temps. Tu es un peu plus de temps. Tu es un peu
0: plus de
3: 야, 다츠도고 렌사 지미노 다츠도 손제 오고 사야 다츠도고 야 치크 쓰쇼
0: 야
3: 아
0: 치 르치 초 탕아 지마가 렌사는 아 초른 게 리완다오나 치시 군드링 니셀이 에데 파체르 라만 주지 마르파
3: 야 다 드능에 세나 다츠세 고게 디 가레 가레 가레 야타
0: Я тупынан батына чамданың атын ямык чикелева чештен жагы чесэнзүмзга чыгышын жоқ сергүнуга мыңлынды сенчинің жүйел.

0: 왜 두퍼초 디모
1: 왕야 디모 인고즈 바초 디모이나
0: 디모이 디나 두퍼게 천리 초게 안디 양디 세르군도 갈랭데 세즈갈럭 치커지
1: 너다든 두테닝키 남나 팸디럭 치더클리
0: 아디
1: 저거 프레라 디 도디딘치니 캐저드 코딕 남아가
0: 아디
1: 진드라기나
0: 아디 디나 땡 촌친드라글린 선나가영 아치린친 람바 망아즈 고드게 죽누 쳔게 추 알로지간데 무가리와던드나 향데 파체레 꿈까지레 자즈니 담드그디즈가 추레와 꿈아타
1: 오케 땡치 따추 시마즈 동그도 땡이나 따세 챵페데 자블레 클리마티바
0: 챵카즈고라 아디 따추 디마토 추레와 쳔즈요
1: 왈나토 치기 챵카즈고라
0: 오 럭치 카콘다 가즈니
1: 아
0: 럭치 카타루군 다룬군 메카
1: 오 까마 어디까지
0: 야 저 쳇거리와고
1: 너 아리기 리기 자가 대치 카타코디고 까딘지
0: 올려 야 티나르와 르게 자가 자히비 카타 서르군우가 아망르즈그라
1: 올려야 돼 까딘지
0: 아리 자히비 카타 서르군우테 나 춘조코능나 요리 찍등나 추리와진데 코디글라고
1: 오야 오야 챵토
0: 야 카토 왜 두부치 디모?
2: 오, 고즈바 디모.
0: 디모야 케 아크가 참드니 알마 천리 추가 안드 양드근데 세즈갈럭 치커지.
2: 오, 천리 추가 다 안드 양드 세고노 라양데. 소소는 다부터 테랑 로마 저통어 테랑 다시 치초. 또단 천리 로마 치초 단 삼빌럭 치르거나야.
0: 과진치.
2: 다만이 땅 아리와 도시아 쪼누 가그 다토시 디 센트 워너 포냐 그 진짜 나와 그나샤 코그 다토 마라 귀는 듣게 가들 가 푸스크 코샴 병은 다 유스토지 그 다토가 요라 또 그렇게 쳐서 지나 쿠르티 가야라세 코누 그다 밤나 쿠야라세 콘 도도다 고마 따다 그 과든 디한테 체도 그 제지 그 가지 단이 티 다토 세티 가이 단이 또 체컨 고아 야르지 그 가다 그 다토 파이 샘친 노론 간반디 진양기 디조타리와 샤니야
0: 아데 쿠인지나 제 코커리 디니 지그니 쪽부즈근디 슝화 사차가 쪽부즈그 네 카퍼자용의 쿠 카퍼그 게튼 데당나 쿨가트 샹정가 다비 뚜죽 자요질 테진레 데타랑이 나초 쳇퉁 와요수겐게니 카퍼 오그자디나니 자이마니 타디나 쪽부디가 영 따르다다 치칭남나 나초 렌센데닝가요나 치퉁아 지마지망이 타퉁의 구지카토가 나초 타퉁고 끌음데 카퍼 용주 돈즘바 체랑도 마가레와긴 카토테 아니게 게체 데트나 카토테 구누르카잉 니케 챙글란니 커나라 축고
2: 오야 꽈딘체 꽈딘체 따따지 땅줄아리오 따따레티 아들가 부터 가시다 니다 귀인가린 돌아라 담은데 대리 사토 다티 다토 다야리 다지 다스 다디 하이 다냥 그래요 냥큰나바 이ختང 주다리오 아드게니야
0: 야 디나 저 땅지 마글린 세능 아래 반자요
2: 땅지 마글이요 닌 삼능 아래 왔다 디에 화리가 아자드가 돈 마가 글러스가 망글러스가 다 문제스군도 물고라 아름 톤부터나 상가토 지글러스고노 따도코도 때리 마보가 노서 콘츠콜라 카니티브노즈군 따도코도다 뒤제와고야
0: 야 디나 탕아지 마그네 세나가치 아레바 콘체 트빌라 디나 멘테 땅아 출렌 센데니엔 버가세세 디나 네크브가 디모
2: 오야 디모 다른 톤부터나 상가토 자고 자디브노마오노 따도 꾸레고 남은 테스군 도쿠마라
0: 디디디 니쿠타 야 디나 네크브가 디모
2: 야 디모고
0: 야 야 쪽분 안 봤디나 참다니 아치잉 알마 천리 추가 안디 영지 세르고 누가 랭데 센신앙 주일

0: 야, 드문드적매.
1: 야, 디나족부 사차킨거인.
0: 나 중화야.
1: 레춘 당시 근데 산정에 다 유트죠그 자요세 얼군누고 족부디는나.
0: 아, 예, 예.
1: 디나치 카프릉정인더니 자이 많이 누구친거 지대궁 난더니 글음네치 카프릉정세나.
0: 지가나.
1: 지가나나.
0: 티티벤젤.
1: 티티벤젤.
0: 그그그든.
1: 그그그든.
0: 오야.
1: 지가나나 티티든 젤레 그그그든. 레라. 레티나 nga chuyong di shukwa ginkhu yotang na ngi chuo ti taran re tigla go chuo kwa chin chi.
0: Ya, ya.
1: Ya, tina di mu.
0: Ya, di mu.
1: Ya, chukpa namba tina chamdani nga chi huang gong zha laman jik shil chuni ga yan chukha yin chukha ni se er gu nu go tong lende san shi nang ju yil.

야 조금 남바 다스타 체적그 년름된 준선 반도 완능 천지 보냐게 다통된 생긴 디나 참드는 청미 알바 두지 체스팅 글랑비 니 파일 제비글라 정세르고누가 아멍른데 산지능버 르가세시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야나충 지적서 때나 대릉놀 자 빠승근이 모래라 리자 빠승근이 뭔데 전용지나 영 나충 시비에드가 틀린슨드 타통색근이 모래 레 다든담나 대릉그 타통그 린슨드그 고름그 졸라시기다등이 어른그 릉극근 전통등 스탄 파시기 타근 전통 음지들이 자득시여 큰거 좁어 총총율 그때 유나티 다스타니니 중다 땅이 자득스가 역화스가 좋아진 거래와 인고 린슨 타통 큰거 가브랑 정 특거든 찍득슴 일거슴든 나릉아땅 특거든 찍득슴 일거슴든 특인 린슨 타통 그 시끌음나 린슨 딘 돈슴바 아치 노르소근 카르진따 조보 총총치 가브라 그 열 야디나 토마라지그 데릉그 자바승닝그 나충시비가 칠 타통 린슨드그 능튼 도티그 고닝 오토즈게 주일 데릉그 린슨드그 능아잉 하르진다 조키 등질그 참바등 티바가시그 참바 르비 카르쿵그 참바지 참바 중옥슴 고득시 유일 데릉그 조키 등질그 참바 중옥드그 능아 청옥슬 롱층가 런츠그 능니 조보 청충용그 헬마 고득시 요능그 실라 동무인지나 토브리지마 청충 단슨 강무그 롱노그 시체 청청신이 실은 해모즈긴 기초니다 감도싱 진영 시중 큰거 솔직 청청치 냠는 이노그 지금이 떨러시니 실은 해모즈긴 고득시요라 야 티바 가르치크 삼바 중문대가 능아 진축크 담코스 말호브중등 더초니 데른 아치게 조보 총총서 냠치레조 자드기시오노가 담질인지나 어근나 쇼바 체릉르가 제산능 자비 가르츠음 초제 다와 조마세르고노가 리팀드가 능니 즉그 성지세니 담지즈게제인 대간치니 조보 총총세셰노가 담지크 초니 Lopdok chung chung tari dhomaga shenuga hamsum chiwi mo lilu jensi ni shtamji tsuyang kodhikshi yula. Kete tisukkandang sungna terunga tipa gashchil ndaga nanga nga tsui matata Lopdok chung chung tsif shenuga shtamkui ga choni yung shtamkui reyni zaga nyanju yula. Chamba samba injina rikpi karkunga chamba chungunda in. Derunga rikpi karkunga chamba chungunda ga nunga lochog chung chung cho. Yungna na chung shiba cho ga gayarnung gashkab ga denchik ga thani shuk gangdag la nyamchuk shago nina. Tegu gorg

0: 텐텐 알아래레 접바 천샤터
1: 제초 나초시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제저 참플시니 알랑가가 다데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 나청 지적서 디나 토마랑 아초 데른 거 저기 징지르 거 참바 청운다 그 나식 주일 데른 거 저기 징지르 거 참바 청운다 그 나 공내야 지금 오출로 시스 바터 토마르 로저 청청서 그 헨마 고직시 요노 그 실라 동모 인지나 로지마 청청 스탄스 나가모 글노 그 세적 청청 즐고노 그 랭 헤몬데 인다세다 야 세적 청청 즐고노 그 랭 헤몬데 주보 청청 치 고 은용즈 링더 링히 킹거 주보 총총 요나 스탄슨 어모 당 냠터 통식 렌주 키고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하게 지게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게 낸다 이너레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따돌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름 서송실 우덴적 기샤 셈서송
1: 시바 송춥셰브르 나츠 응그츠셰진율
3: 동구어멀은 폐기 태자초비 제프나 리저브 야등 냠들기 시브르 특크르당 시브르 희숑 시브르 모클프셀
1: 시바 송춥셰브르 창마여비 서식킹 알라니 치셰트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리가 로그식을 인여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무조위 가르콩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총 로르는 단세야 리피 가르콩
2: 주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총시 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에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나충 주보서 디나 다스타 아초 디는 그 나충 시비르 가츠 렌슨데가 르비 가르콩 그 잠버시 조엘 야 디나 르비 가르콩 그 잠바 충운데가나 토머 아직 주보 충충 청머 아야는 그 스캅그 주보 충충 초그 덴직 그 타니 슈고 강다가 냠주가 예고니나 디타크 히샤 통즈 고초이지인 다티 딘데 손이 온지나 다 나츠 원즈 사크크 토브자 망아즈가 아야능 당마트그리 아랑싱 그 사브당 남시 그 니츠르다나 철구당 차르체고바 다동 첨줄당 최동영 여바 어르너와서 아랑숑 그 노치당 점직 그 돈진 영나 자르마 덴직소 어르먼타비 돈진 他从中就个年开营，七人多钱要弄个钱个，人生个那马孙辈是怕个连接个灯，多等个干可能，我从那穷土住错有你们这个，何不得那穷土住错个，爸妈那么那村里人。

난 하징 좋아래라. 김성식 그 참탄등 김성식 그 내실 때 어떤 용고나 니버드 침득 남비 아른그 시바그 어딘지 그 달라 잡잡시 기와래. 去年看红口雪碧过了，人生个差钱忙啥子个错牛津呢？阿妈亲，咱们这都有把灯，打通青春忙啥子个样，特你那个二进村个，青德灯，托马南北，你不得，俺呀恁个是干不是？没人话这个灯，黑给娃不是，谁个弄的？一浪一不得，你过个。 머롱와 특세르고 논데인지나 땅포 강두때 정점등 천술 정부 처칠사소서 나총시파 남지 철세시의 머롱와 등 언니나 첨득은 조롱매나 소미 강두때 냔즘바 등 첨분즘바 철세시의 바소형 쉐머중 흠 정점지의 농호 등 어도성터 인정 쓰임으롱 어제이나 차르와 와비스 강도터 성점터 자르머롱라 안가이나 강도터 어른거 제조소 칠리조브르 어른일라 칠라 충머롱 그때 머시기 칠라롱나 혼라 머쇼브르 시간부세바등 데니 성점니 바당 흥터르 제와스콜라스탄디 머쇼브르 바파셰파 트기나 나츠운 조클데 시츠호크브 시브르 스타충 르보시디 츠등 잘위 년키르글라 스타니 차든 지금 허화지인 공슬리 첨득기 희교합전은 나치 니프르데 아르니제 시바데 긍란조위 사숙히기 디마츠게 돈득 제시크 챗던 조와인 바잉 히기 다통 토마게 조르그등 세르 세인 바잉 히기 시레 아르므침들로비 디츠르 남인 바잉 히기와렐 Ashen, arangshunga nuci vzhenbir yung nyamchuk shegi di. Arjachivi chamdag dang loma namji. Anamshi nitsila nin riri dang dicho zir nyamchuk zanghu shi di. Charuan babi kaab si zangchim la manjuwa dang. Rilung dang tangtung chukse shiba shigba nini njur manjigba. Kangyang dang arahkur shigri suje nyinkur di shiba shir manjigba. 大东啊，俄罗斯这边是干啥？西巴，东欧等俄罗斯东苏这乌德，你给他们几个不是？我去土耳其这边，年卡拉学了几套设计，真正了点几个国内。人生个一地所所，学了门把等，日子儿哇，懒得把时间，你吃零忙碌个间个，西巴南呢？ Kalluwi lakhtagdang alankurin zinyig mebi alankula ndigmarung. Dimatsala, nachung shiba namji chattir shwenni gandulda yadig madig shemarung. Dimjala, zhonglam suksa zemuyang shemarung. Shanglamji alumirdang, dimjala, adashtagji la nyamjig zonghu shegi. 人家从那从西班牙来从你们家呢，用俺那个干事，是特殊选拔等，用那特殊选拔，用那咋疼你，疼用啥子，更多的。

야나총 조보서 디나 슈네잉 나초 못타다 데른 거 나총 시피르 가츨 타통 린슨드게 참바슨바 티바 가르치크 나식 주일 레테른 거 티바 가르치크 참바 총온데가 나 토머 아치게 스탐질라 년조

0: 뭔가 맹그 그냥 그것이나 죽. 다쳤던 거 그것도 무슨다.
1: 아래 참고는 대남 지금 틀어. 맞춘다니 이제 제주고노. 알고모 창통다. 괜죽지나 돌고나루 창통제레레 따라던 그 마크르즈. 대다등이 휘니마. 다 상인난루 농크르 거나. 너 참고되니나 만이나. 네 건다니 죽하다지나.
2: 아래 따더니 공무 창통노 급지니. 다 심지 능물 알랑크르 거나. 따도고디 튕글 임은디. 수 아다 칼로와가 크크는 게다 층근 이슬 배도고대 아르글욕 따도고디야 다 동화만 먼저 좀 이제 그 니좀 자참 땅 되니 안된데 된지 자참 다 떨어서 빠지 자참 근데 어떤 게 되나 아다 깨디 칼로와가 다 측근는 게 층근 이슬인데 아다 그 큰 니흔이 자치 와도고디나 안돼도 근데 청 동의 되든 다른 거 걸고는 데도 근데 있는 새끼 오는 시.
1: 에리리리 과든지 그냥 그나 바디나 다른 거 참총 땅 조름 레츠 디나가 같이 담송은 상층 털은 마음 참 큰 거 참 큰 듯은 단시 다더니 딱 담이 롱크르뇨 총땅 릴 다더니 딱 담이 롱크르 세코는데 참무즈기 니나 디나 담이 롱크르뇨 총그 탄더니 다 닌카 강뜨그 중선이나 닌카 강뜨그 찰선이나 같은 같이 담이 롱크르뇨 총그 전이 다 닌카 대득은 찾더나 다 닌카 대득 치 특출이고니나 양나 닌카 대득 몸종을 치 몽고이고니나 딜라 속가가 거니 다 공니 참혼 듣던 그 사라가래 입셔다 대단한 지마 다 나소디아 치롱으로 사던 강즈기 나랑은 그 롱크르뇨나 롱크르다 도고다 지지 차든 차등 탐바 양나 참튼 릉튼 그 고니 뇨주 뇨사에 나라 최종 그 상이 등 무슨 거다더니 롱크르큰 롤글라 속가 차층 인니 너무 그 롱크르뇨주 다지가 니스급과 함저즈기 같이 다더니 담아가 롱크르데니나 당급이 사차망 체히즈나 담아가 롱크르데 니등이 롱크르 니프시라웅이 다니마치니 양나다 와치니 망고라 롱크르데 시치르 니치르 가슴 긍송 마히니 타나 답접데리 쿵그 자시브라 니스튜레이나라 덕시그스 갑디 체니 너무가 니츠르숑고노 디쳔가 다데는 그 주체트 참컨드스 진질다더니 니코르클레츠 그림네인디 다나 탕르 지마니올이 아다비아치르 망츠그나 바그 라는 그 롱크르뇨나 다라비나 담아가 롱크르데 문유주 가티크 담아가 롱크르데 뇨나라 담아가 롱크르데 땅 릴다더니 다 돈덕 합지그데 라는 그 특실 사위주 노동덕시가 가치가 디한치크다 오테랑글레츠인데 땅 흩난데가 다카도 체라난 등가 쳇터 제치 칼로아난바 다랑크르 코르코르니 카프통데 브로듬 덤질로 덴지크 타크 진힌가 주 모츠즈겔 흩치긴 지나 다랑크르 코르비 럭뜨그데 도쿠 요피 고니 롱크르 코르바 럭뜨그 메피 고니 롱크르 코르악 당국셰주 아롱크르 코르난 이르트 럭뜨그 고누 디마츠크 다 럭뜨그 차름 따라 알롱크르드 뎀탱 거르주 알롱크르크 르흐뜨그데 도꾼데 지 제르나 톤당나라 양나 알롱크르크 르흐뜨그데 도꾼데 니르크스 그그니리 조나라 디카 톤디 알롱크르 머크르주 나도꾼데 디 아니와가 라카니 다 짐브르 익추샤코노 창톤나 알롱크르 머크르주라 알롱크르코르나 창먼톤주 창통료 알롱크르코르나 옛나 흐치그니 알롱크르코르주 르흐뜨그데 그그니리 조카니니 단디라 미칠초 그흐스미니 단 니트마 간주 디쳔그 다 창통나 알롱크르 머크르주라 алонкру корна чама тонжу да догонда хинта качек хсамга тани та нерчли гэлвара ягна калуанда догонда тэн чапин ани лонкру маркурва да долым гэ дамбы гэ нерчл тара лонкру коржу хтэмэр тицлу бжаган аркан дэ лонкру корна нэна энчи мэни мамтара гармани хэр аркан дэ машожу да ламт хэр мо я лонкру корин жогур ди кап тонди калуа чигни ани гэ риф кур дэ ле лонкру корна ата калуанда догоч гэ тэн чали дэ ли дэмжэ гэ дончин шонжун дэ да жэньюнг атон тавгас хэк бжага тани Алонкур кокон их каптунди капра мртажу ягна капр нелин майжу ти анчини гогурдал их каншин данд марсежу ате майм би алонкур нангым я замбатан такача хавлун и гэрэ готм шэлдал намин гони алонкур коркон анда дохтан когэчу та нам джин та алонкур корк тацу эргохтана хавидал улосм цехчи алонкур коржу да дохонда качэг нава инжина бролом денжик так дэслун да дохонда ирсэпсун айжу та хэн жугжина ламгу жимдор андан жугур тацу ата ламжу анди ламичура нигла кани алгумрта ягна алгужин да токундаг хтамбы тара лонкурн жожу токурта карге алуг серу хару ни каптуте ата лонкур масунга алгур жанкада токун эргэжу да токунда хэнтэ качек тука инжина аташ жоп тыгра алуг кургинде садинг гони кочул шечу чо ламтыг аран тонкыңыз ган жо нара карге жоп тыгнда токур жагын жунда комшиса чакын жигжу те анчини гүчүм чартана да ягна чактана да коркуни каптундера жобжа жоп тыгнда жагын жунда хэнтэ качепури те ченг жобжа жоп тыг кочул те анчини алуг кочул клакани та хан жог жина чо аргомо нокур корин жогур тацо ата алуг кочул шетин тани хан жог жина ана мун өрөви мукаран да тав цаг ламнан жогур тацо алуг кочул шетин да чемуйнина хан жог жина алуг тыгын акварджура тыгын акварджу алуг кочул шетин 당 달아 속가양 아랑은 그 곰시가 착한지 저랑 그지라 니긴지 준데 한다 같이 답든 바인지나 니엔키 고니론 코르코리 샵틀 땅국 셰파 다동 코르람나 조고 타조 알록고 다르트 마브디오달리 강돌라 캅슈고 제잖아라 티한치니 아다론 코르크 캅슈고 도그달리 아달라 마라조사우니 야라송 야란조사우니 마란조지난다 디한치크 알롱쿠르크 커기 차딩기 제슬리 갈와 녀정 차딩기 담블리 갈와 디한치니 미송드치쿠 알롱쿠르크 미엔제체난다 양나 알롱쿠르크 토슬 우가체난다 알롱쿠르크 훈슬 우가체난다 인드무 땅고쉐추 인드라 속가이나 다데랑글레 친드빌다팅이 제치 칼로아난바 다와코에체나 츠크치크타 콤바체나 츠크치크세라는 우진트 다셈징기 츠힌 름징기 브로인 Tēnā tāyāng tī tsūka gāngā tāng tī tīm chōng tāng chōlum lē tsīnāk tōng tsīm dānyīn jō. Lē tsīn tī sōmdruk bārāṁ tōng tsīm bār tāmrīng chēvrā sōmdruk gāyān kārvā lār jēb rākhī rāb rākhī tōng rīb yīn tār kālua pshīk lō yīn. Pshēchib tār kālua wāng tīg sērāng rāb sōnum rīn chīn yīn. Lē tsīn tāp sōng shāng chīn tāng yī sīchim ān lāng kāng rūg rūb shīnī nyāng kā nā bā nīr kīb sīb dī mū.
3: yeti menguk tambu la sa sung sha gi thamug ma thamba dang tanhi kangsar ma phamba shi ni je chung sa khit de jo di me dang de bi ji chi dang yo chi je ri che ma ro
4: ta ne bi jin che di sul je ge yin
5: Sonun oşkıl alınçın.
4: Sonun oşkıl alınçın.
5: Sarıngır nyamcu.
6: Nyankınamba çizudimu. Derin nöşir sigada dınbi cijir gıttın vış sigada çıgbi ciyana. Yar sigada çıgbi ciyana zanyumari. Şuni sarıngır nyamcu lençin diye nangtunu naydi çıkşel.
7: 习近平及重庆的彭帅总哥任一位短期的国儿蓝泽东改起了个男儿整个其能重庆的彭帅总的学弟任一位那次英语是除了就不等拆等特殊的下午人泽东西上庆的个忙起来人家用了汉坑哥主任真错的你懂你这个路从门的过路位也记忘了么这个单单的各位年龄啊喷森错病人记得去年能等来是不得年龄呢
8: 阿达登比七九的年纪，吃出了个等儿，干嘛不接咱们了？重庆的彭帅总，韩义川总的二年里，慢慢不差我的奶奶。俺老兄兄及中共中央个，接起不熟悉，人家可不接主席。中央个马东元坦克个，主席习近平及参谋部同情那个闹瓦的个，这当真人接不住的感情，那哪里赞同呢？重庆的彭帅总的二年里，慢慢不接起了兄弟。 参这个党团比过年初九不晓得，小团团呢在蒙古县里，密码交际等啊，而今这个特殊所在，里头呢要不了个不给。而今在交办等啊，小团连同个察西俄罗斯所在，我们的建个呢暂时的当时不晓得，没不如做给。习近平济南集团团呢，萨克斯等啊，就这个搞定这个里头建，干成二里短期都晓得。大西部财政等啊，我们党办等啊。 过去五年是来很多办的，李敦所说，当真当这个当的，十次下给，忙出去催促个当的，人都接不点这个感受，当这个下给。中共中央的七十六届人力还有呢，二届十六届七不坑个，总的李清根、强坤、泽东等呢，重庆中间的人力还有个六七不特区的当的，密码交接，我那次破壁，忙出个国这个错，兰州出的当的，罗仁些给不嘛子了，小团那个呢，在蒙古内蒙古些给。 上个月，我们这些学校是应该是哪里难得到的呢？我们的经营的学校呢，占据了些的。我们在我们国当的卡特的刚子个学习单呢。习近平在这段感情当的历程个当下个日中啊，中共中央的七十六届也有呢。一件事情不讲个，总的个说法，整个钱跟这的底层钱，按个路弄层钱内成的，应该是觉得六七不特区的一段难得不了个呢。
6: 重庆几十多个酒店训练，错去不当的，密码交接，连这个特区所在里头，你还有个一个包个这个，门口这里头那个这不像别的干的。主席习近平的上海人，你懂你这个路，咱们那么他不认你做成当，没他不认你过来是为解决个，人把土地从地过什么在过的时候呢，热度所无，从事了那话的。 Gola Shubi Matabrini Jichung Tel, Samchir Kukab Zhidoni, Matabrini Piji Deng, Jichung Taijia, Zhonggu Sijijia Leng Shugu Deng, Dekhi Jendo Cil Shugu Yungni, Jerim Dambi Gu Ni Jishilxi. Zoshi Gendun Jitandun. Zhonggi Gola Shubi Matabrini Jichung La Gendil Dung Jir Shiji Gachin Zhigyo. Zhushi Xi Jinping Gi Jengu Deng Xe Tabdoni, Gola Shubi Rigdub Jie Hewag Selwa Deng, Gola Shubi Matabrini Gijib Gampan Jishuk Sipewar, Zhonggu Jiji Kondo Na. Mungarin Zamlanga Luji Ponjir Jengjuk Sundu Zhinba Deng, Rikur Sarvi Cancil Sarji Deng, Tunli Ponjir Njognir Ngang Tuge Xiongshang. Gola Shubi Matabrini Lagzil Sartu La Gorkub Chenbu Danba Deng, Jishung Gan Zhanlong Lang Chayo. Dirib Jitjabar Mugni Zhushi Xi Jinpingi, Gola Shubi Matabrini Jishunga Samchir Kekab Zhidoni, Gonjila Nijila Jinchung Deng, Sartul Pejila Ganda Dongwa. Nyankin De Ki Jitjagda Dengsti, Denjig Cunzin Tabar Sheba, Jilayang Nyamsuk Deng, Huayun Pancin Rinzin Lakilwa. Semkhik Jigri Jitjengu Doni, Gola Shubi Jishung Tisung De Dongi. Cunshi Gendun Jitandun. Samchir Kekab Zhindi Peji Deng Denjig, Huayun Deng Jishung Sukjian Yitani, Shukuyung Deng Cha Cengwi Guani, Zhonggu Gola Shubi Matabrini Jishung Gan De Hinzin Deng Yishil Shiyubi. Gola Shubi Matabrini Jishung Tel, Nechil Nidan Tumgi. Zhushi Xi Jinping Gitandun. Shuk Sosu Tumung Baisun Ogun Zamlanga Matabrini Nyamli Zanzig Shanghiri Zigbari. Dene Zhonggu Shukji, Gola Shubi Lopshukjian Bokil Danglin Sheba Deng, Yechi Jisukla Tendrishini, Matabrigni Piji Deng Jishung La Gendil Hritag Dongwi Jetib Gachinshik Yimbi. Matabrigni Piji Lorji Deng Lamchil Doran Gachinshik Dengi. Zoshik Gendun Jitandun. Dene Zhonggin Zamlang La Shiji Jigbi Jibi Tunzi Gachinshik Yin. Di Jakob Susu Gengko Deng Jigsul Cai Zhe Jete Deng Nyamli La Hinhombar Pantuyol. Dekhi Jek Dobhi Deng Gilchul La Deni Ngombar Shigi. Zamlung Matabrini Piji La Harvi Japjur Deng, Zamlung Matabrini Jan Nipin Zichung La Gendel Dongchil. Zhushi Xi Jinping Gi, Shetub Gachin Arab Deng Ramba Chabjig Nung La, Mangbi Luo Ngi Rang, Zhonggi Pijin Zhuzhinbi Jakob La Dong Tai De, Matabrini Jie Chetun Shimjig Surjung, Mateng Ngashtung Kondun Sha Jinba Deng, Kharsu Nanjil Deng, Soda Arab Nanjil, Feilung Nanjil, Latin Meilung Deng, Jalibi Jakob Shigintin Soba, Shanghai Nyamli Sanzig Deng, Serdin Jakob Zigchen Yechi Matabrigni Nirchul Nyamli Deni Jila Dongtai De Namshi Tegshil Rigni Hundi Jiji Mazu De Jakob Samchini Wechu Shagiri. Zoshi Gendun Jitandun. Zhonggi Rigni Gijib Deng Gampan Kongyang Denjig Cunzin Jiji Shugsi Darpil Donga Deng Hirtagi Pejin Rujinbi Jakob Ji Jail Niban Zigchung La Hinhombar Rugram Deng Matabrigni Jechi Nyamli La Gendu Deng De Ngan Kirbi Jakob Chenbi Kekir Chungyo. Lorji Jengu Somsa Sarwar Zhonggi Ngarwi Gonji Jie Nyamjir Deng, Ngarwi Ngijib Jengil Shul, Ngarwi Yenpan Jie Mugjeng Jila Deni, Shuk Sosu Deng Nyamda, Matabrigni Peji Jie Gorkub Deng Jansung La Dong Deni, Ligdeng Jede, Mirg Shisuk Jie, Ngarlin Zidak Maung Bashchendo Yol.
8: Jechub Shuji Xi Jinping Jie Nzabdumi Gachin Deng, Zongli Li Chenggab Langsha Dara, 中共中央的恰似的主义而言呢，而且是的确是不肯个总理人吧，张国清个党中央党的，而且是的确是不肯个参加的。在九十年代中，我们主要对各个安克罗姆团结内撤的，重庆的偏水总的脚底，二零一五年俄罗斯英语生错学不当的，朝廷特区的教校人则不吃了那个。张国清重庆总教的，因差的二零一五年俄罗斯英语生脚底，俄罗斯军派人不当的，感恩来儿议论些某些。 在九几年结束后，把张国清的养父这个俄罗斯英语是从的，俄罗斯就不接了，这个什么这个当啊，俄罗斯就不是白马子了。而从毛泽东反抗党啊，俄罗斯不连贯啥子个事儿没马当啊，俄罗斯不连贯的毛泽东啊，就是说这习近平这特克的党啊，特克了不接这个些。第几层关键些，得从头对呢，就是说这习近平这总统党啊，全国总统改进这共产党啊，总理李强个全国总统党啊，而年都卡不着这王下接这个些啦。 重庆籍年事了六十九岁，家住了些比较，我说什么这个过这个些。公共单位呢，这就是这习近平籍年可能差比满足个这，我这个拉特个的钱包单啊，年事了六十九岁，别人们拉多个的钱包学金的我讲啊。 ཡང་དང་ཅ་ར་ཏ་མག་མང་ཅེ་ཚེ་སོག་བདེན་ཅིག་གང་གསོང་ཤ་ཅེ་དེ་ཨང་དང་པར་བཞག་ནེ་ཚན་རིག་དང་ཐུན་བི་གོ་ནེ་ཚོ་ཆུབ་དང་ཤོར་ཐུན་གནོ་ཚེ་ཁོང་གོ་མེ་མར་ཇོབ་ཅི་དང་ར་

안녕하세요. 지셔진 라가타사. 어리게 니거 잡중 장고. 상도고 거뚝 장고. 와야. 거티고 무니니니. 거서나게 티누니. 아니야 거장 아타니니. 샘거자 컴투니니. 야중고 중세니니. 그러니까 샤간 중니니. 아니 지나 나타니. 그 아이나 시가타니. 너무가 그게 척순 거는 지내나. 알아줘. 진짜가 하만다다. 어떻게 또 듬지 이거. 진짜가 하만데다. 진린스가 제리. 진짜 그 지티지 달리니. 그땐 거 안고 섞어 나잡지. 진짜 안 잠비 소스잡지. 거는 허사 깨자이니. 거 세사 나잡지 근데 맞지 세만 쟁고느리. 나 마르크 가르적고느리. 아야. 이초 아마워스기나. 저거 스타즈기나. 진친가 하마야나. 진친미노. 아야. 지라만가나 크탄가이노. 유하만가나 쳔가이노. 아야. 더 크게 끊으세니나. 허르크 시고노 키샤즈기느리. 어쨌든 크리 크루즈기느리. 척도 와피 인겐즈기느리. 아야 젠첸가 하만데 따끈르제니나 만크샤마일라송 쿠즈기니타 징덩신진 카나르 시친진진 카나르 담우샤티타토타 타카하스 자크 르기니리 켈지르톰 끈나즈기니리 친다나요티 지긴 까르문다나요티 한즈만즈민디 데디시티도티 아야 르르케 크게 그냥 톤니살라 더셈크 초디살라 니타쿰데타 젠첸가 하마세고노데타 르르랑 카타타라 냐냐이기구니 그런가 하만디 드그님 또 듬리 예춘도 응성극 거시 거래와인 고래 리듬 거라와인 리 아랑구는 저 정나인 예수 장수는 저 기는 어야 그촌서나 피카 소르찬 자물은 그치니 특가 단지 그머리는 부치지 토쿠지기 홀음 각슴 정아벌이 지슴 저지 딱덕적이 어야 아만나마 키글니 자지 몸은 거지기 르야 카타 갈마티 그슴 오친 타무나 비티도 오 당어 어릅 사진도 럭치다지 달리 진친가 하만도 처무드가 가마뇽노스 가요 그 수마뇽노스 수요 그 어야 진친 하만도 더무드 가이 어그 추트간도 무 카타사즈 냐냐니즈 더무드 타이오나 피에라타 진린즈가 지티든 자 어떻게 그 시타고노도 어야 으추건 그 셴므르고 가차 크리에너리 어떤 뭐 버람은 버에너리 데타나 추서튼 센소니 송나 어야 텐데 마사이 가이게자사이 다더니 젠친가 하만데 젠린린자주 젠친가 하만데 덕중리예주 젠친가 하만데 칼 칠그리 머지그주 어야랑가 하만데 쳇산 토사즈가 심주가 토크다주 더도군도 다크는지네나 어야 단통 쳇살지그주라 좀 대사드르주 대랑아 손에 나라 무슨 또 피스카

대 이달이 우리 시작 나와 야 그 건비 넘신 달리니 지금 마칠 바지 아니 말이 와서 그 너무 그랬더니 어야 니 같이 와면 추스지 나 한테 세마 차트지 어야 너무 그 샤코는데 그런지네나 대는 숨 어떤 큰 조문이 어렵게 쓰던다니다 대신 그 하만디 어떤 년 돈돈리에 좀도 건다다 니 영라 얼그 집샤니 그라 템바즈기니 단다 무스가 끊어지네나 대응이 시작 서가 섬식니 니 탱크 전부 섬식니 직전에 그루다드가 직전에 하스메에드가 세죠 아직 쓴다 무스야

0: 네, 때린 그 상큼 난지 어디나 때는 그 소송 그 이어살은 그 참반지는 고르냐는 그 나서 나서 와이나 이 공이 잠주시 발접진 더 다야 능가 서로마고 된적도 좀데 그런 거지 전다 다우 고르기 잡이 되는 거 난시 근데 나 말로 우리가 좀 글쎄 고동물 홈장 땅 보고 스튼 큰거 주진 겐 반바자라인 나주 같은 대응된 손진나 협자 챔당 총섬디 다다루그가야 능디 능합시니 라는 그 파일 영나는 그 파마그 감다나 아 너그 주다 야 능근 초안대로 기억 디겐 그 다가야 긴는 그 같은 대 손진나 주 달호마 남바그 그근 초아이 난자 아 디한신이 롭중의 난자 더 소송 전이나 다음 파마라는 그 형나 소마 그 침득되리 그 응가나바오노 그 같은 모습 기억이 쟁거주 길긴 한 바존 전이나라영 아 달로 죽은 남바 그 야는 그 달로마 그 지금 된적의 난자 소아의 난자 니 도덤의 난자 더 소송이 달라 파마라 침득한 그 희적군웅이 달라리완 동요 그 뒤장이 되는 그 된선디는 역시 다가야 능가 서소마그 된적 도틈라 큰 농고지니 런션다 타워스 고르 야비오 되는 그 린선다 그 단시 근로이나 마루 우리는 좀 클라스에 코고 좀을 그 좀장 땅 보그 세튼 칸그 주린 아르겐 밤바지 알긴 디나 아르겐 밤바지 안드 시 단시 근로이란디가 야 능거 갑톤데 소마그 된적 도틈 그 탈인데 참덕 남바조 그 저트르 큰 농고 근딩에 탄다니지 게르긴 알잔즈가 통통리일 야 카톤데 텐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준 마소르그랑 중클세 고동물 혼랑당 보고서 등근 그 주랭겐 반바지알라 카프르그 람난데바 토 크슈닝시 기르긴 카판들레나 되는 거랑 시간 고좀 간반바지아 주 데모이나
1: 어
0: 노베마 데모 데모인 길긴 도말 길긴 게 샤와는데 그 재생 거는 거 줄린 선데 그 잔데 당는 이 되는 게 스타 동 거 길음디 뱀노 양탁반이 과진 치신이 길긴
1: 오 과진 치
0: 데이터나던디 주 가성 되는 데 손이나 다 야능도 당하고 그 야능도 당하고나 아 소프트나 바근 소아이 난자 아 소프종이 난자 다 소수니 틀라지 아 겸덕 남바조 그 샬라이 바바이 도토미 고노 그 카톤도 모자 키오 그 디겐 그 카톤데 주다 아야는 그 카톤데 로마 그 덴적 도톰데 저트르 흥농 고 난 딩이 탄나 랑즈 고 디야모 디탄다 기긴 그 주다 점청 다서버드 그 겸덕 파마 남바조 손이나 아야는 그 카톤데 로마 그 덴적 도톰디 니 탈라 저트르 흥농 고 난 더조이 다이탄 카다리 예 주랑즈 다우즈 고 디야오디나 도머 기긴 그 주 칠그 그 점청 소수 그 간튼데 아 차드긴 여 접고 나 저트르 접고 난 더종이 탄다니 기긴 그 도머 카다리나
1: 대나 당인더니 위수가다가 아야는 거 좋아한다도 근데 다 조치 담바당
0: 저는
1: 이제나 다 기본 의료교 세트 좋아도 그 당하는 건데 역시 죽고 말아 지 가다베 주에
0: 러서서
1: 나다 가서 대한서 비다 호터 강당 강변에 아야나는 너무 이제나 강당 아 돈으로만 찍이 돈이다 저들이 다 이제나 전부 그렇게 쉬고 지니 저들이 아랑 거 어떻게 되는데 이제나 다 다친 거 돈이 치게 되는 건 해도 좀 고지나
0: 나리
1: 김덕 대대식된 결교도 것도 나도 소자이나 김덕이나 고종나 바이나 성마가다 동안이 아무시 아니나 동시 아 뒤다 부처들이 다 김덕을 깨라다 운동나 김성 소수가 깨빛이 자통되는 너무 요가 내비 공통된 대지나 소중 이고시다 등이 ta rangina china chimtong lo tong gan ke chhi go ba ngai se de china chetre de gyo a ta do ko de china na ba ten de china mo de gyo ngari china nyam do shi go no tong de chiri ri ti mo te ke china ta chimtong na go se de na a jin de go chwa go no ni a yang ge xia yi ge china a yan na ta gin nang ge ta xi xi la so ba pi te la so ba ta chwa la so ba ta na china so chung ye gyo yong gyo ni na gan ke lo
2: 디스아고다세데 아 추인이나 인성고 머서리 다 파마마토 메크 메토나도 제들이 시도도 어떻게 신이 아 대교도 다 이제나 다 돈도 소리 다 상배야
3: 내리디디
2: 또 아 다도 빠 이제나 메
3: 내리디게 관련 제공이 그런 거 저기 저가 야 긴는 거 값 돈도 좀 소마고 된적 돈도라 딩이 텐데 다 롭잖아요 어디서도 아 롭자던 길긴 남바가 로총 남바가 그런 소와 또 담다 그리고 롭중 담치고라거나 그게 안간 크리다노 쟁거 다 파마라 잠드거라 한다 종간 그렇게 좀 매크레 저기 저 여기는 거 같은데 내인지나 샤인다라는 거 가마용 어디 사주 같은데 다 아 나는 그 참성 소수 근간 천다는 거 차가

0: 당이 다 로마가 된 적도 없나 닝이 다른 것도 없는데 지기 휘적고 그 닝이 타존 연결된 그 갑다리나
1: 오리 다시 생각 대탄데나 다시 저 학벌다 가서 때나니 나야 맛이 나야 맛이 이 정도 겁들 거니 쓰리 다시 와서 저기나 그쪽이나 아영한 거 뒤수도 갖다 먹어 먹어도 요리
0: 나리
1: 나 요나다 세디 티 나한테 저거 대다 세디 그 심도도 거도 되게 다시 빨리 뭐 아 게인트 훌도노 또 뭐 상심만 오나 저도 거티 쇼니야 저리 그런 거 파마라 김덕도 거티 시와디 펜슨 조바던 흑도치 대비 조아도 이렇게 했던 단지나 냥적시고
0: 네리
1: 오나 냥적 쳇쳇시고 그러나 위쪽에 시와네 이나 당원이나 다 나수총 다 파마가 이제 뇨스동라 스타킹 나오니 다도 이나 넣으신고
0: 네리
1: 다 뒤에 있다고다 거기 이나 로엘 인디비 아 돈도 너무 이야 좀 세크 아 뒤따고다 거리 김덕도 파마를 기 뒤진다 시위에 대탕도 거든 능이나 다 소리 디쇼데다 카포타다 티치그르 너무 마요 담모노체데 님스 스티뮬라타 이나 그쵸 아야나 도노 이나가냐 쓰기 도노 아 담모나 플로크 안다가도야 니 티치그냐 초프레죠
0: 딩크
1: 아 디도니다 동리 사마라 수바 너무 시르클라가네 거리 가멘 담잉클라가나요 마포이나 사록 어로콕 아 탈라수바도 아니티 냐베데 조조 탈라수바 디도니다 제데 우추가다 코이긴다 그토니 시와는 건데 다 소리니 지대기 괜찮을 거니지 너무 많이 정색 되는 게 그 시와테 쇼코니나 가와는 정색 가와도 그것도 치킨 좀 요리나 메뉴나 아 더도 쇼라 냠조리 아 시규 더 사마냐 같은지 아 디도미나 제대로 우주엔 참도 다 뭐지 야시 급지 골베 동산이 에타 라라미 제대로 시와테 큰 코나 아 너무 좀다 좀 뒤에 균준 과친 시작동 아 너무 예쁘노 또뭐 팀을 세게 되네. 이게 겟다 가서 되는 스포츠 시원이다. 드그로란 조로. 갑단이나 시도 모이고. 대인하다 세게 파마도 어떻게 대화는 거 놓지 되네. 어떤 데서 안 유다 고모. 또 제서 어떤 데 당다 세게 크지 판타는 이제 길에죠. 길에 신하다 세게 다 고마이나 저 티셔츠 이런 거 어떻게 나 티 생금도 어떻게 생맞지 지금 도코니나. 거기 있는 도코니나. 아따라 소파트 희규도 영
0: 차철한다 그건 오빠 대한진이 그렇게 영차란다 뜨기지난다 약간데 너무 이제래요 그 대한진이 다야 좀 남다야 좀 도둑이 지금 조식을 하거니 돈이 너무 이제 이 존재는 철수에 있긴 한다 저는.

0: 야로보나바캅톤디히르가당첸니로르가왕첸젠도비조보라데요나디다타니에더티거든지그스미가섬덴아당티거든지그스미가섬덴트티거든지그스미가나섬티제거켈마카브리코라렌첸데건곤젠바라챠통아상마거챠지거카브라귀요 나딩그 야도보 야 원조르고 잔지 남나요 제클 아키가
1: 마시치고 다
0: 아키가
1: 뭐지 듣고 어떻게
0: 야 진당지 집대나 저아니오면 저거
1: 야
0: 야 저아니오면 이거 저아니오면 또 갑통이 삼도 통지 저아지 저거 저보 산주 진등 출린스는 아시겠나요
1: 아린스나니
0: 아, 대화 총라 척바디 챔비 대화 톰마슬 더그 측근 나만이가 쳐들어 아, 대화 총라 척바디 챔비 대화 톰마슬
1: 키와 로비 디나 드 데어 돌라 키마슬 디나
0: 나리야 키와 로비 디나 드 데어 돌라 키마슬 대화 총라 척바디 챔비 대화 톰마슬 드는래라 나리 야 저와 딜런 담은 하장 듣기야. 나 저와 선바문이고.
1: 오야.
0: 저와 선바문도고 갑통이 삼로 돈지 그 저와 자 사무진다고.
1: 야.
0: 자기가 아파 워스미오가. 치킨이가 같이 있을까? 치킨이가 나치 있을까? 치킨이가 저 있을지.
1: 그
0: 나치

0: 나 치스가 더니 치킨이 치킨이야 저새끼야 여기가
1: 이거는 담무시고 다 같이
0: 야
1: 나시나 부치 담무시
0: 뭔데 버히
1: 스티그나 카
0: 스티그냐 카치
1: 부치는 스티그나 부치는 말아 부치
0: 쳐드가야 스티그냐 부치 쳐서 건데
1: 부치리 딱 그냥 똑같은 말이야
0: 또 말아 야, 무희가? 저와 싸무도 따르더라, 그리고

0: 야기가
1: 감가우 말아도 감마 동가우래.
0: 감마 쳐들지 동가우래. 동가 노트 세고모. 동가 노트 그는 거 동가우래야.
1: 동가우.
0: 응.
1: 동가 노트 그는 거 동가우 뜻다.
0: 여기가 동가 노트 그는 거 동가우.
1: 可是不像那什么玩意儿呢？可是这个，可是现在那些黑脚筋都来俺脚底下。哈哈哈哈哈！我这个一拉门子，对，可没。我那弄这个弄个，看着，俺老娘亲，俺老娘亲不得了。
0: 呀，讲过等那刚刚这哈里得的呀，老了娘的呢？
1: 对对对，爸爸，对呀，对对对，俺老娘亲，对，对吧？阿妈。
0: 刚子，介绍一下，或者。阿罗啦，阿罗。阿罗。阿罗。阿尼。娘。娘。嗯。阿尼。亲爸。亲爸。嗯。阿尼。切罗啊。刚子。切罗啊。切罗啊，嗯，阿尼。卡玛。卡玛。嗯。阿尼，东阿维那阿罗娘亲爸卡玛切罗啊，东阿乌勒姆。阿尼啦。嗯。阿尼。亚尼。
1: 야드니
0: 아히가.
1: 정강
0: 무슨 사클이? 강지? 정강.
1: 정강.
0: 야,

답게 양접 내라 식지 셰바대잉 디스트리니 레자라 다 식지 디년카 하증거 총니 멋세거 딘더 촌진이 탑게 요니 뜸즈거 양통글로 식지 이누거지거 딘던 종스 누거 년카 크지 요노 차즈거지나 통출라노바 아니스급섬 양나 디너롱데 먹은 통출라 노반 중화당 사버터 먼건 코리거 오니 다 아주 먹은데 제신든 좋아인 Tanya Kahizgan Samur Alan Kurkurti Anitsin Dirg Tunji Yoni Dumura. Rejara Natak Dirg Chirtung Adan Gagavjini Mapern Yeruam Yana Shilutan Rusin Nugurtapka Samkir Chambu Yil Murguni Dumuzgara. Tani Indiana Shibdir Tsurting Nitsin Dugu Jeshin Dunjua. Natak Dirg Indiana Chesuji Shibdir Rigchila Tani Shibshir Yiguni Dumura. Dimitsika da azuga nigda zgezgar kamnuga nangtsin jungsini tmuzgra anih kamgonun de ingena shigji inuga bjik chi yin tunga mardinuga natigzgra a ta anih men kuitgina ndayuk natig da tqu shilhla tungtvni shirtanga ingena shigji inuga jik adawa xsimni tikawara kuchu inavzangni tmuzgra

0: chetl. Nian kanan ba, tang de sorgin chetik lim chin nang, chorhun lob chin olig sorg lob lang gar gergin chimu, gomchu a yam chin lag ki, kongi san bin chua si dian nam shil, het ye mei long chetik nang yo ba de sang din bi, a dia chi nian kanan bi shib de nian ro.
1: Aya, tani da chari da zang da cawi chobar da matong, sanchang rinyin napi mansi, khantang nomen sarwa tang, lagbar ma lang nyokchen yan si shawa na, chang di tamchi cashang zhuwi, kanta chobar tang dambi jiwi tongar ma shawo si. Aya, tanda na di lak chobar skunung da chana chobar si shawa na, da da ga shawa de si, di yang si tang cholam ji chati, si cawa siwi ji tang si, cawi rang zhin ga sama da si nu gub ji, yang na soka la sukwa cawa ga di, Tendro ni nyamchen la sukhwi ta ta ga nyinggong chankong yo kazi, ta la sukhwa ta cawa ga adungwi ti, ta ga jiwa sazgi nara ta ga changta matong siki yo. Aya, tebzhen ta changgi samba tang, di chi tongar ma shawa tang si. Aya, ta changgi sambi di chi isko no, ta ga chang ga ta zge zwa ga ta tongyo mungi da tang, ta zge chang ga nukori ta zo yang chong tongar ma shawa si. Daga da da gandhi ya, daibshan da riwi nyanshang siki nambi mi matongwa si. Aya, da azo daga poa da ri, sama sima la kutongwa yang chong matongwa si kiwa. Siki nambi mi matongwa si kwa nuwa inje na karge, da azo likara tamo ga da chasgun, tangsang ga kacha ga shay chin, ganoan khichi, kage semkirchi, nyangan ka ka tawi do ni, o tamo ina yang matongwa si. Daibshan da da ga da napi tongwa rima sha de si, da napa zi ga da changzi tongji me eski wa re. Aya, daibi na da ga li ki ya nikab li pakde, chang ma tongwa yang yobi xewar sha wo si. Da nikab tang tani da tang da da ga karga da chang ma tongju ga diso yang yo si. Daibshan da khanda anu shang cawi ma tongwa si, da diso da de di da tang anu shang cawa ga chang ga rigi na chukwa, Dito ni da ga diso yi na chukwa deyang ma tong si. Khanda yuan shang jambi na ma tongwa si. Oda chang sarwa, chang jambu tamo yang ma nga ma tong si. Debshan da lukhur ma langwa de si. Oda lukhur ma langwa yi na chang anyayi ma lang nu. Da da ga chang da shi ga azo shu jakwa nu tabli shu da chakme nu tarda da chang da inja na yukhwa li langme nu da inja na yang da ga ma tong si. Da da kuin chuk jaz ga gandram tang. Варим хантан джева тан жанцы лас хватан тэнжони так лас хуй так цы нюнсэ тан жаршин чэнтэ лохур марок баян тонор маша ози тан дмуга ргсэ жерва жарнун дмуга чэнтэ тазо акомчэ гтайли тхэ та таг матунс киор анюхчен ян шишаван адатан дамзып тан онва тан тэнжони адои сыгма лас хватан дамба тонор маша ази та чэн анюхчен тазо динга марцанван джи дону чэмбу тэйна ян chang ta matong zi ri. Odan da nan dhordi zin da moza song zhok. Te tang na da da ga chag chani niwa zi nan dha. Oda chang ga da ga tentab zi nan dha. Dhordi zi dan da moza zi. Da da ga chang ga riksa jirwa da da ga ngay kong ni yang yang shay gu no da manchi ni chang ga tentab ka kam ni jiwa li da da ga ngushu ye sam yo. Te tang na da da ga ndani da tang sang ga chang da da ga ndi ngushu dhordi zi na Da chirga chani shayli song na azo wuk rigni ga nang ni da tangsang yu tsang la kaya na chukwa kong ni sorika zhongi na chukwa da rigjo nuriga chariya taz na da ni chang, dri chang, da chang, gan chang o dan damo lorji ga yik chag nang andirga tuan yuwar Te tang na da da ga azo wuk sa chani inja na da chang da da da ga da kong ni shayn nuga ni chang di rig sa jirwa dari Rizhara da tangsang chungko ga nang khan ni da ya chang da xii ga dar chib chi ga Ti khichin ka ka tangsang azo wak sa cha ra ta jachang ta khamsa tongo ta jachang ti nyang a arak sko no ta ta ga wisang nyagar ka ga nyang tak no ara sko no ta tari Ig towa chi na arak ri a raka jaga arak sko no arak zi ta tgen rogo no tari Ta ni ta wak sa cha lorib jachwa ni ta azo wachang ta tarch ta tangsang ga zi wisang tongo no ni chang ta ra tongji che mong che nyong a song ta yiki war Ta dhkab zi ga ta ga tamu tar nyong nari Nechang da thongna zige za chig sani ga da waka chig yarki kishan na chig tangtsa menu zi chig shay kuwa tangsang chong chong rika ga o tamu enu. Tenzho ne da wachang da thongna waka wachang ga nangara zige za yang laka ga tagman rin ru chig waka chig zaya jembo. Da wachang ga nangna yang tamu rika mangasi. 대동나 따다가 고창거기서 저와대요. 어 따다가 지게서 지금 채토는 된다. 네 몸지 있고 된다. 도모가 왔거다. 검신된 루다리다. 어 따가 저도다 쇼마리. 다 고창산이 이제 나 당마 이제 나죠. 따가 네 라사된 고망고 고창도 따지다죠. 란드사자니 작노가 어 따다가 고창도 따리 다 당상월도 다 다치부터 쇼마리 다 당상 아 다 라사조 이제 나라 다 청거기서 저와 강인수 문소니 용노 청마대 돈이다 그게 다 당상 이제 나다 청마루스고노다 자르크가 홍직스고노 당상 당접가 흐치너가가 홍직도 고통조다 혹시 그저 가너 다 청마루 그르들이 아 대당나단더니 다 홍직도 고쳐들이지 못존도 디지나 처리하잖아 더 인조치다 근점 그 청리 아 gandam ganangna chartang injina gandam arge ni ok gandam maruzara gandam jangkhazo te danga da napsog ba injina kharga ta ga gandam ga khowa ta kha ga ta ta ga chongchagi a gandam maru ga chongti nyanga ta ta ga khongchigs ko no tari a shaji bar ga ga chong maru ta ta ga khazo ta sama sari ra an dronbo yi ti ra tari nyong nyong re ma ti thongga ma re a khazo injina ta ga shaji ga lukso ta khazo nyamzo me li te na ta khazo azo ta li tsogin gna mare ta langi da tang ne chig chiga khap da li langi da li te na ta nya chap chi chong an zom je zik o ne khap da yi kana khap da yi khori de ge song na khazo te chig tab di go sa ra a ta ma to ko azun da sa ge nyer ka chig zom go na yina ma na chig cha chi da tang te ge tsog go ta yang kh ga khar nab ka rgni ma chig ni ta mo zri ya te da da kh ge langi de go ta ta changpor ta chori de go ga 청포르트 쇼린데 나처리했다나다 그거 청포르트 요아다 롱우인 데다다 요아다 롱우인노 디정식네 종에다나 교 옌롱고더니 코리데나 청드 찬디글고노 말이 청아 쪼지드마 그거 아 쪼드다 대해된죠 데다다 그지 청아 마루드 적금나 가지고 되게 통노 말이 아 옌된 것들 뜨가 그게 통니 그게 릭소드문 청디 쇼라다 그거 사마쳐서 그러지나다 아직 공리셔노가 철아 그러 다 당상 야그다가 아 저스지 지르고노 철아 그러 치스스고노 디르스 저와다다 고리에서다 자크시나 빙간쟁고 어야 뜨쟁고라까다 저기 어떻게리스 있더니 청리통 어떻게 다다 그지 갑다 있지 너무스리 던전에 사마사고 지영다 그 청도 쪽에서 르게테나 사마가 냠테요 뇽뇽 뇽뇽리 통그리 아, 대단하다 나다 처리해서나 청다 그 청포르나가 느리다 조라 청포르 첨보나가 뇽뇽서 샵니 뇽뇽서 그니 뜨모아 또 통거 말이 다 아전다 산이 나들이 다 혹시 그 강리 강리 다시 그 샵다글리 통거 다 엄마 쪽에서 치스군나 지금 아주 청통걸 다 조 하라티송나 지금 만나는 전라 녀들까 뜨모 딱더모 대노 답거다 닝게 디그 청다 조 낭제인리 그니 다 조 낭제인지나 어 통수도 뭐지 대전다 근점 정크 그 청다 아 청적당 지금 다 청다 당모인 하라티송나 청다 지금 정크인인 독직 지금 정희치니 그렇게 되면 청다 전부터 인제나 근청다 전부터 통리다죠 다죠 인된거 쫓다일리 통나데 쫓아데 요나 말다 쫓아데 요나를 지금 쳐두이노 답고 그지 통나 말이 다 인지금 지금 적금라 뛰나 지금 척거적이 되게 다 통그리 대당아당이 공리시에고 누구 청통 찍고 청마 아 다다 그 자식이나 고조피스코노 아 요랑아 쟁고 어디나 통교다 워크 그냥 찾게 지르고니는 네 마시가 대당나다 그 어다 청포르트 쟁고나 통나다 요니니게 종이다나 로화근게 종이다나다 디소 첨문거나라다 추청다 산디글고노 말 아 담티에서 로화그 종이다나 로화그 쪼카카 아 다다 그 청다 나르통가지 대당나다 그 청그 조안전조니 어 담모레지 그거다 그 그니다 담모스 다시그리 대전에 있다다가 시진이 다 납숙바가 통고노다 위스키스콘들이 위스키스콘노다다다가 청거다다가 능거 아 청치지게 토너시 아 따뜻잼부터다 쳐들였다나다 저르크 조군데 요너시 타나디 흥거 흥죽거라 조기와레스기와 흥죽다 냐등 아 흥죽거다 가거라 조기와레스 되게다 청도 하르쳇츠 청 아마루치 아 대당하다 다가 시제반디 저탕 가주 르그니 능니 다 아주 워크탈리 청직주 청춘할리 도모당마다 감사요서리 되게다 저속대 야르지 송구 송구다 청통고노다 마르지크첼리 데이크레 되게다 다가 그지 청통고노 청근영아 아르코호스 그래 어다 아르코호 통고다스도나 직직니 마르바츠 그래 닝에 연된 요니 토수 톱 요니 직직다 저스고너레 직 자름주 토니 어 도모가 저총능니 청덕게 통금하랬다 다공리셨고 근청다 츠가리 돌리직 통고노마도 망아 통노마 다 망아 통고노들까 랑랑한 거 초금하습니다 녀근나 녀옥가 대당하다 녀지직 말아봤자 그래 대당나 대랑 초고야조 청 통고노 청 망아 통고노 더디가 리기티나 다디가 하가서 응엔들로실 안 다가다 청자들이 가나다란 렌디 자문인가 디기다 세르크리야 되게다 청도 다가 능나 청체 토노 답거다 능아 따르항이 되게 통거래 따르항이 통나다 능게 청체도 냠조가 처제망하는 조가 어 디게 통수다 못지 대한전이다 셔제바거다 청통고노 와르가스군들이 아 와르가스군우다다 처리해서나다 다가 어르서가 통주 녀커크 능니 청 아터가 통근고 어르서근이 아 다 어르서근이 녀거 리톱

청근이가 와인더스크 아야 대단하다 디한천이다 청치 통부쟁고 디냐가 위스키스크 대단하다 그저 청치근이가 알코올스크 다 알코올 지리타조 처리하잖아 청아라 구그르데 다 주처리하잖아 다 난가 청치라 구그리야 아 야스케끄디 청치거 제근이가 이촌지지르 어 이촌스고노 주도 디차도 요메 대다기 요너레스키요 대단하다 당성시진이인지나 와인 세르크리 드링크 양 세르크리 레커 양 세르크리 보토 양 세르크리 스피릿스 양 세르크리 다 청하다 녕 남아나 소요 되게 다 청거르니 크시그 딸이 오늘 자라다 당성 아 청와 급에 다 그 통주대 건고마이게요 왠적진나 주 사강스 히진나 사강나니 청 통초 맞고다 축친 거거리 사강디능니 청 통주가 축친다 매나 디능니 청 송축고 말이 디능니 통축고 말 아야 덴로니 청 요게 송나 로 니크 담바 마윈나 청 종거 말이 아 조다가 총라능아 송의 청 요걸 타조 내가 조 옛남나 조다가 아 니 토탕럭 치라티다 땅 조 로 니케 외요 까메 그때 타가 담아토디 청 통거적고 말이 되게 다 청가 너빠 삽치노 대가라 총기와리 아 대당나다 야게 인제나다 청근이가 저스고노 다들이 단데 인제스 그 같이 저스고노 그 야가 청근 다가 얘긴데 인제스 그 동마 아 다 같이 자 구원스고노다 아 그저 인제나 야가 로지가 땅니다 아터 그 얘기 나시오 리백 다가 파글라 같이 조노 텐스큐어 디나나다 다가 저스고노 얘긴데 요스 아 디마츠피 청 냐주가 다가 아 럭진다 다와급에 잠릉 용조나 요요사르데 아 다가 중군데 아터끝이 나히엔스큐어 아 대비진데 주 원나라다들이 오크소르크 로르지나나라다가 청가 방마가 다근 접시에 주르라스과다 로르지나 요가지 테나다나 방마요나 나다다 청적당노가 흔히다 히가지 아 청적지구가 방마다즈나마르토 방마크레요노마리 테노다그다다가 청데 아 로지 텔리송다 난 아무니요니 그렇게 도모진고 대단하다 다가 청대 섬제스고 어다 다가 청대 적지고 저던 거다 저르라 흥토니가 조우시 아 따다 찌르랑게지다 그거 찌루다 통기와르다 난 아무이나 찌루다 통기와를 때다 아직니 아주 잔지그란 듯다리다 네게 딱셰리송나다 난나 어다 다가 청거 질스고노 이촌스고노 어다 진저다 그지 예종다 땅다 땡케요 대단하다 당성다 청근 영커즈난자 청처즈난자 다다시 꾸누고 이촌스 꾸누고 쳇대디다 땅다 다가 청거 가츠드셰끼와 대단하다 가츠드다 다가다 이촌스 꾸누 청처즈 꾸누 대디다 땅다 자차가 처음 승거 아 대다기와 아 되게 다다가 저땅에나 아주 다가 아 단녀가 통나치꾸누고 다 당성 아주 청거 대인제즈가 다다가 또 접쳤전 또 안압쳤전 다디나 남아나 소요가 대당하다 뜨잼부터 지게서 다 청치 토누쟁고 인스기요 다가 청 아주 녀가 통나치꾸누고 가르쳤다 아 다다가 또 득쳐 영나다가 디는가 가르쳤다 야차가 다 득쳤어 거네래 어야 다 당성 다가 야이끄 디나나 두두지 이렇게 뒤져버려 찾다모자 다다가 야이끄 냥다가 이렇게 져버려 대초 오스케끄 다가 찰나모 름반전도 다들이 인조 체질에다 나다 청근능나라다 다그 쳇득득 쳇디능나다 청실그 야차그 득지선나 쳔보다 녀가 통나 만노르스기와 다홍우가 그다다 초아스기와 아 데드니 다그 청실다 다그 지게즈 지 득지제티나라 지게즈 토니 뜨모라 양 청라라그능나 요스기와 아 다다 청 젠다 통나지나 다 시그다 사우 히저 아 훈족제나 청아 아틀그 가니 뜨모이나 어다 청거 두다 마무 쟁구다 동난도 금액금 아 그게 조아대 용금액까지 어다 다그 비치 통고는 된다 더모였나 다그 두 아틀까마금 되게 다 다그 이제 공리시에고 누가 아다 다그 근점 그 청쟁부 내고라 도지가 마무라 되게 다 당성 아주 청거 돈지 있고 누 청막이 다 다그 담비글라가 두 참모진이라가 뒤져 아 근청도 주인진나 근청 가루 쟁구 거지가 두 섬자무면티 오는 말이 아 되게 다 청대 아들 그 가당나 아 당성 검측은 능하라 청시죠. 되게 다 다가 실제니 당성 다가 아 니 고청 다 비직스고노 고청 잠보디는니 다가 아주 즈카즈게 요까지 대당나 다 다가 아 녀라라 당성 아 청대 통문이니 내가는 거 그게 청대야 아 약기셔나 고민이고니 양타모양 요까지 대당나 뜨잠비디 통마트위 대나 그게 다 다가 청대야 통난도 좋아냥난도 뜨잠보디
어다 어창 쟁구띠는가 청치 찌개 저래 요구 마저게 청치 그두

0: 요가 따뜻한 거 아주 짜증 근역을 한게 제 남방인데 뛰라 하고 그래 몸동 직지가 아무 후에니 칸 원비로도 아니 아 텐조니 따다 그 처스고너 직지와 그 가짜를 뜻이나라 아 녀떡능니와 그 가짜들은 매용니 할치도 뭐인 따뜻한 부터 할치도 준비 내셔도 그래 되게 다 침박은 내가 아주 워크 집할까 로 납진이 직지 어디와라다 흑원다 감사요 어야 따다치려나 워크처 속당니다 어다 청 멍아 땡고 누구다 어디다근 리버즈레 삼기어레 점선치려나다 아주 따가 또무 처지나라 아 청던 조과지 속당니 청다와 그 더츠인스 다 청다 더츠이면 디 신화상지 컨그레 셀리조 아 더츠이나 맨 어야 맨나 다가 맨거 독슈고나 드그리 어야 데이터나다 처리했다나다 아 템들라 담무고 고니카이나 죽고 짐센처에서 더츠인스코노 짐센 청터 장거스키와 말이 청던 저르크 지이데나 저르크 아 리노엘리테나다 저르크는 그 제이노 답고다 더츠인스코노 마르토코 어 청거 니와다다 더츠인 말이야 데이노 답고 처리즈나다 다가 청드다 거거 녀거 로카저 아 덴조니다 살름라 데소나 아웅르카 철 대등하다 랑그 쳐즐리주 마시 되게다 라루와크 아 쳐즈고너레 아름바 섬셸리존우타 되게다 다가 아라루 니와 랑친 현바인스 어야 대등나다 다가 청거 다다가 제이 대등나다 거그 샵추 쳐즈이너라 아접까지 대노 답거다 나나 함무니 로 니통 납작은 헨니 상지 좀던디 돈바크자타바 콩르거라 어 그정거 년티 탐칠라다 청젤리 어 청통 매년 지리다 나참나가다 저기존노 김선자 대트거리 아 대당나다 다그 처레즈나다 저탕거 청대다 아 다그 팬바더라 매니 노파 치니 그게 또무지 연곡 아 대한전이 청거다 다그 내르그 홍철라시나 처레즈나 당성 아지 다 다그 실그소르크셰코노 위엔스코노 포츠 아 다 디르스처바요 청디 통게스 대존니 알레팔라 노케스 아랑사르카 노케스 어야 더르카다 처리했다잖아다 당석가 아 납쇼코다 심직바르카 그셰코누가 어더리 아 안제버터리 돈나 처리 청통타나다 그게 침바 포와 대존니 히셰르마 아 알레파 아 뇽 아리파 나와 어야 므글라스코 뜻 탐칠라노파 탭거스키오 어야 청통지 망송나 처리했나다 다가 즈폴라 노누 어다 다근다 리리리리 다데셰 쥐오사오크라다 리리리린드게 망하셰난드니 양 티초카근가 아다따라 셰고치메크 테덩나다 다가 아 다가 청가 노반드무레지 다당성가와 그 키와르카 그게 셰키와
1: 년카나바 디초디응기 탕디에데 탕접든 렌츠 동침드니 조가 렌츠디에 솜직바당 돈즘바 양무 조마당 솜징겐카와 하르딜 자히당 자히 돈드베 따르클와 시글루 Чи таркалва гынжг цэринг дан сунмрын чи ниин нян кана ба та демухи

0: 소문 워스클 롱튼
1: 소문 워스클 롱튼
0: 사랑기는 양주
2: 냥크남바 치수데모 데릉나 시르시가 다듬비 치제르가 땅 워스치가 다트비 치앙아 야스치가 다트비 치트기엔라 자니마레 슈니 산지르 냠룩 렌친제 능돈 나디 치셸
3: 시진핑 지 총친의 펀시 종거 어르니위 돈친 거 란접튼 같이 나가나가
2: 정고 치는 총친의 펀시 종도 주 데르니위 너치 잉이스 촐치부 땅 타이튼 특출 샤버른 접튼 시
3: 상친의 마친의 리젠레윤 한컨거 주진 진초디
2: Nihtung nirchig loo tsornmu nukkoru wii, yechji zhonglu machigtaan dandar gav nirnga wa pansin tsukbi ngang jigdil. Shuni nangton la shibda nyanruk nung.
3: Adabdan bi ci jibda nyingji chatsulur gadang ar karmab cha zamla. Chongqin na panshui zong, khanyi chomzhong dara nini mamang bo caagudam nana. Anoshin shong ji zhongkong zhongyang ge pchachib shuji, rjakab cha zhushi. 中央和马克顿院坦克主席习近平及参谋团比同情的南瓦当地当地人做的各种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南 kıl dağım jöyül deka qav denjig litonji ngancı ngardi donçudu şegi. Ştaşib çalın dağır ngondak don vadağ, gorşib nensi lakın on badağ, litun su su damzın dandig dağ, şibçıq şagi. Mançıqçı çeysuq dağır genur jib denjig ngansun dandig şagi. Zhongkong zhongyang çapsil jiyi jinli ayyuna, jansil jichib kongi zongdi liçengim çankul zıbtun anani. Chongqing zhongqir ji nixi yogi rukhchub tixchul danga, mimar jubji, anotsi pobi mangchuk gojig suhu lan zavchil danga.

다고앙아로간다가치니 다가디가뇽나고상크라카하르리 다녀끈참바치르다사르쇼부리 넌저거르스만두니 잉오만도송리 치르다즈그뇨지나

마셔리 양카트 숨는지가 알라지야 안가라 마르 나르고충 루초 알라르고 안다 아치치르 니츠가시 근데 알라나 아 아치흐서르 니고그니 토근데 알라치야 가 안주고 주는데

군 대항가 루즈가 알라르드가 아차마윤 예트나하 루즈가 알라마도 아차마야나군 영예펠라즈가 알라르도 아초르코나군 대치

영아마야 세르도고앙이 세마레바리 단르브거지거탕앙아르궁원더니리 담은드근조제인앙아샤르마하시리 따르거디브디무히앙아르타가하라리 따종아톤더앙이 중아체부리 단참저이더앙아따종원더그리 영아카야나르자소앙이 카다하드리 따다가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샘러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엘리 젠슈